0: 타국에서 공부하던 요나간에게
1: 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떠났다는 부고와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서 이야기도 전해졌다. 요나단은 며칠 밤을 꼬박 달려 마을에 도착했고 유서 한 장을 손에 쥔 채 라비의 문을 두드렸다.
2: 라비님, 이 유서를 보십시오. 저 교활한 놈 나발놈이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유서를 조작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두고 저 흉악한 놈에게 이 전 재산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3: 나발이라. 그래, 그놈은 주인이 죽자마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날 놈이지. 오호, 그런데 자네가 올 때까지 용케 도망은 안 갔고.
2: 도망이요? 지금 아버지 문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정신이라도 어떻게 되신 겁니까?
3: 유나단, 자네 아버지가 평생 허투루 결정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2: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죠.
3: 그런 분이 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는 무모한 짓을 하셨겠나? 여기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걸세. 일단 나발을 불러 광장으로 나오게 하게. 나도 가겠네.
1: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가린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직 무덤의 흙도 마르지 않은 주인의 값비싼 비단 옷을 걸친 나발이 나타났다. 나발은 마치 승전보를 들고 온 왕이라도 된 양 어깨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었다.
4: 자, 도련님, 유서는 읽어보셨죠? 집도, 저 양떼도, 창고에 가득한 황금도 이제 다 저 이 나발의 것입니다. 아니 뭐 아버님이 자비로우셔서 아들에게 하나 정도는 나누라 하셨으니 어디 한번 골라보시지요. 어디 보자. 어, 저기 구석에 깨진 아가리가 하나 있는데 어째, 그거라도 가져가시겠어?
2: 비겁한 놈.
4: 마을 사람들 다들 들으셨지요?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라피님, 어서 유언을 집행해 주십시오.
3: 요나단, 아버지를 믿는가? 자네에게 무엇을 남겨두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나.
1: 요나단은 모든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타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재산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노예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2: 네, 저에게 허락된 한 가지로 나는 이 노예 나발을 선택하겠습니다.
4: 아이, 저를요? 아이 뭐 저를 선택해서 뭘 어쩌시려고?
2: 그래!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는 딱 하나를 선택했다. 바로 너! 나발, 법에 따라 노예인 너의 모든 것은 주인인 내 것이 된다. 지금 당장 그 비단 옷을 벗고 마구간으로 돌아가거라.
4: 그게 무슨, 이거 반칙입니다, 요나피님.

0: 라피님, 이게 말이 됩니까?
1: 유서에는 원하는 것 하나를 가져가라고 적혀있네. 요나단은 자네를 원했고 자네를 선택했지. 그러니 법에 어긋난 건 전혀 없다네.
0: 에? 이게 무슨...
2: 텅 빈 마당,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 문 앞에 서서 요나단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었다. 탐욕에 눈먼 나발이 재산을 들고 도망치기는커녕 제 발로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는 나발의 욕심이라는 밧줄에 아들을 위한 유산을 묶어두었던 것이다.

0: 햇살이 따갑게 쏟아지는 시장 한복판. 가난한 아흔의 아모스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구경도 못한 채 걷고 있었다. 그때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들었다.
1: 이 냄새 정말 기가 막히는 걸. 마치 하늘에서 고기비라도 내리는 것 같아. 비록 내 손엔 맹물 한 모금 없지만 이 고기 연기에 빵을 요리조리 적셔서 먹으면 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육즙은 없어도 향기는 가득하네. 하나님, 공짜로 이런 진수성찬의 향기를 맡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2: 아니, 이 당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3: 아니,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2: 아이고, 뭘 어쨌다고? 니놈이 지금 우리 집 고기 연기를 몽땅 다 훔쳐먹고 있잖아. 네? 냄새도 다 내 재산인데 어디서 공짜로 배를 채우려고 들어?
3: 에이,
2: 어?
3: 주인장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네. 냄새 맡는 게 무슨 돈을 댈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 네가 내 고기 냄새를 다 맡아버리는 바람에 고기 향이 약해져갖고 손님이 안 오면 어? 네가 책임질 거야? 차. 당장 고깃값 내놔 은하 샌님.
3: 어?
0: 결국 식당 주인은 아모스의 팔을 잡아 끌고 라삐를 찾아갔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 나그네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탐욕스러운 식당 주인. 라삐는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2: 아이고 라삐님. 이놈이 제 영업기밀인 고기향기를 무단으로 취식했습니다. 이저 뻔뻔한 낯짝을 보십시오. 냄새 덕분에 빵맛이 좋았다며 기죽거리고 있었다니까요.
3: 라삐님, 저는 그저 길을 지나던 길이었고 냄새는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마신 게 죄가 된다면 이 시장 사람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4: 주인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해. 식당의 향기는 엄연히 이 주인의 노력의 재료에서 나온 것이니 말이야.
3: 아, 라삐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아니, 세상에 지혜로우신 라삐님마저, 아니 저 심술장이 주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지금?
2: 아이고 그럼요. 역시 라삐님은 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자자, 어서 은화 새잎을 내놔. 어?
3: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낡은 신발과

0: 문화 세니뿐인데 법마저 저를 외면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 앞길이 캄캄하구나. 정말 하나님마저 저를 잊으신 겁니까?
1: 아모스, 자네 주머니에 동전이 좀 있는가?
0: 공부하러 가는 길에 아껴둔 전 재산입니다. 딱 문화 세니. 이걸 주면 저는 오늘 밤 굶어야 합니다.

0: 주인장, 이 가까이 오게. 에, 자네가 원하는 값을 아주 정확하게 치러줄 테니 귀를 바짝 대고 집중해야 하네.
1: 아이고, 암요, 암요. 아이고, 한 푼이라도 그 놓칠세라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0: 에, 들리는가? 이 아름답고 맑은 은하 소리가?
1: 예,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돈소리는 흔재 들어도 노랫소리보다 좋습니다.
0: 자, 이제 재판은 끝났네. 두 사람 다 돌아가 보게.
1: 아, 잠깐만요, 라비님. 아, 제 손바닥엔 아직 은하 한 입도 안 들어왔는데요. 돈을 주셔야죠.
0: 주인장, 자네는 고개를 판 게 아니라 고기 냄새를 팔았지? 그래서 이 청년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돈 소리로 그 값을 치른 것이네. 냄새의 값은 소리면 충분하지 않겠나? 형체가 없는 가치에는 형체가 없는 보상이 가장 공평한 법이라네.
2: 감사합니다.

0: 아, 여보.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을 인형 좀 키워두라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밟히지 않는 곳이 없구려.
1: 아휴, 낮 동안 몇 번을 쓸어 모았는데도 그래요. 아, 처소가 워낙 좁으니까 물건 몇 개만 나와 있어도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저 구석 좀 보세요. 양털 이불에 밀가루 자루에 흙항아리들까지 가득 차서 뭐 이제는 옷까지 하나 꺼내려고 해도 온 방 안의 짐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아, 뭐 저라고 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더는 밀어넣을 틈조차 없어요.
0: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아오. 하지만 하루 종일 밭에서 볕단에 치고 들어왔는데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누울 자리가 없어 매번 누울 곳을 찾아 숨바꿈을 해야 하니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러오.
1: 아, 나라고. 나라고 숨이 안 막히겠어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에서 살림살이에 치고 애들에 치여서 허리 한 번도 못 펴고 밤에는 당신 고단할까봐 애기가 조금만 칭얼대도 그냥 얼른 받아 안느라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남들은 넓은 처소도 얻고 아이들에게 따로 방도 내어준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좁디좁은 단칸방 신세를 면할까. 그냥 내 처지가 너무 지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나요.
0: 미안하오.
1: 아유 참 거보세요 좀 조금만 그냥 조심하시지. 아 얘를 겨우 재웠는데 어떡해요. 아 정말.
0: 아님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대체 왜? 아유 우리네 형편은 나아지질 않는 거냐고요.
2: 농부 다윗은 매일 밤이 무거웠다. 단칸방 하나에 어린 두 아이 그리고 현실의 무게에 지쳐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글픔을 삼켜야 하는 아내와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마음의 그늘이 깊어진 다윗은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했다.
0: 아, 랍비님,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초소는 집이 아니라 형벌의 감옥입니다. 아내와 눈만 마주치면 방이 좁다, 서글프다 하며 서로 한숨만 쉬어대니 아, 이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환경과 고통을 주신 걸까요?
2: 다윗, 자네 사정이 참 안타깝군. 아내와 갈등을 풀고 처소를 넓히고 싶단 말이지?
0: 예! 당장이라도 사방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님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2: 좋은 방도라. 자네 혹 마당에 키우는 가축이 좀 있는가?
0: 가축이요?

0: 씹어 먹지 마. 야.
1: 그리고 이 악취. 아야. 이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처소가 이제 외양간이 되었군요. 당신이란 사람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0: 에? 아이 내 밀가루 가루. 냄새나고 좁고 들이받고. 하나님, 아유 차라리 그냥 날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지옥 중에 상지옥입니다.
2: 그 밤 다윗의 단칸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염소는 이불을 씹고 살림을 엎었으며 아내는 밤새 눈물로 절규했다. 다윗과 레아 부부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새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0: 라피님! 라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제는 지옥을 넘어 파멸이었습니다. 아내는 보따리를 싸서 떠나겠다고 달리고 그 염소 오줌 냄새에 이제 진짜 숨이 막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2: 고생 많았네 다윗.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구만. 아내의 눈총이 꽤나 매서웠던 모양이야.
0: 아 근데 왜 웃으십니까? 저는 진짜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 알겠네 알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다시 마당으로 내보내게.
0: 에? 아유 그 염소를 다시 그냥 마당으로 내보내라고요?
2: 그래 어서 가보게.

0: 어머, 여보.
1: 응.
0: 갑자기 왜 이렇게 사방이 조용하죠?
1: 그러네. 신기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려. 그 지독했던 짐승의 악취도 싹 사라지고 말이오.

0: 이제야 진짜 숨을 쉬겠어요. 지난밤에 그 좁고 숨막히던 처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1: 여보.
0: 왜요?
1: 아니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아니 당신이 다리를 뻗을 자리가 이렇게나 넉넉하지 않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누울 것도 있고. 세상에, 아니 우리 방이 원래 이렇게 아늑하고 넓은 곳이었구려.
0: 정말 그러네요. 들이받는 뿔도 없고 악취도 없으니 어제 비하면 우리 집이 꼭 왕궁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넓고 평안한 우리 집이었는데 내가 너무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요.
1: 아니야 리아, 내가 더 미안하오. 넉넉한 처소에서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불평만 가득 차서 당신한테 오히려 퉁명스럽게 굴었소. 우리 방 절대 좁지 않네. 당신과 내 소중한 아이들을 품어주기엔 이미 충분하고 과분한 곳이었어.
0: 맞아요.

0: 고 감사하며 살기에는 참으로 넓고 복된 처소입니다.
1: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은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처소의 벽은 단 한 치도 넓어지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 가득 찼던 불평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온 세상이 넓어졌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내 손에 없는 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좁은 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둬둔 불평과 비교라는 이름의 염소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라는 짐승을 내보내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넓은 처소에 살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숨막히게 만들던 불평의 염소를 마음 밖으로 과감히 내쫓아보면 어떨까요? 어제와 똑같은 단칸방,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늘 원망스럽던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넓고 복된 낙원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0: 여보세요, 아버지.
1: 첫째야, 둘째야, 그리고 막내야. 평생 가난한 아비 만나 고생만 시켜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가슴이 메어지는구나.
0: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1: 얘들아, 저 남쪽 언덕에 내가 평생 품어온 밭 한떼기가 있다. 적밖에서 다들 버린 땅이지만, 얘들아, 이 애비 말을 명심해라. 그 밭 깊은 곳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위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내가 힘이 붙여 다 파내지 못하고 묻어둔 보물 항아리다. 너희가 직접 깊이 파서 그것을 꼭 찾아라.

0: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해. 벌써 일주일째야. 아우, 손바닥이 다 뒤집어지도록 파냈는데. 야, 이거 흙먼지 말고 뭐가 더 나오겠냐?
1: 그래도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쓸모없는 밭덩어리 어딘가에, 가문의 대를 이을 거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고. 아니, 형님, 혹시 막내가 우리 모르게 밤에 와서 빼돌린 거 아닐까?
0: 어?
2: 아, 저 형님들! 아, 여기 와서 이 돌들이나 좀 같이 골라내 주십시오! 아직 저 아래쪽 땅은 손도 못 댔습니다!
0: 아휴, 막내, 너는 속도 없다. 야, 당장 이번 달 처자식 먹여 살릴 돈도 급하고. 아이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빌린 돈 이자가 날짜 코앞인데. 야, 언제까지 이 마른 흙만 파고 앉아 있을 거야? 아니, 보물 항아리가 나올 거였으면 걸렸어도 진작에 걸렸어야지.
1: 맞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흐려지셔서 거짓말을 하신 게 틀림없다고. 평생 우리에게 가난만 물려주셨으면서 떠나시는 길에 남기게 고작 이 돌밭이라니. 보물은 무슨.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고생만 시키네. 이런 쓸모없는 땅덩어리. 난 더는 미련 없어. 나 도심으로 나가 장사라도 할 거야.
0: 아유, 나도 간다. 야, 이런 죽은 땅에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아이, 막내, 미련한 놈아. 헛고생 그만하고 너도 빨리 짐 싸라.

다행히마저 부러지는구나. 아버지가 쥐어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말대로 당장 내일부터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무얼 찾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웃들은 저를 보며 미련하게 죽은 땅을 파고 있다고 비웃는데, 아, 정말 이 흙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기는 한 겁니까?

0: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결코 허황된 신기루를 심어줄 분이 아니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이 자리를 지키라 하신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겠지요.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파보겠습니다. 제게 허락된 땅이니까요.
1: 첫째와 둘째는 눈앞의 대박이 보이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홀로 남아 그 계절 내내 그 딱딱한 땅을 뒤엎고 돌을 골라내며 밭 전체를 깊숙이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0: 야, 이게 다 뭐야? 아니, 이 죽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곡식들이 많이 자란 거냐?
1: 이게 밭 전체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잖아. 막내 너, 당장 장례비도 없던 놈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귀한 종자들을 다 구해다 심은 거냐? 너 정말 우리 모르게 보물 항아리라도 찾은 거야? 에? 에?
2: 황금 항아리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형님들.
0: 없었다고? 아니 그럼 돈 한 푼 없이 이 거친 돌밭에 야, 이 엄청난 수확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2: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보물은 흙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과 제가 보물을 찾겠다고 이 땅을 수없이 파헤치고 뒤집는 동안 이 거칠었던 흙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3: 땅이 바뀌었다고?
2: 예.
0: 그럼 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보물이라는 게
2: 네. 형님들,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앞에 찰나에 일확천금을 쥐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하면 매년 정직하게 배를 채워줄 살아있는 일터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발밑에 진짜 보물을 두고 가셨던 거죠.
4: 우리는 매일 아침 로또 같은 대박이나 눈앞의 화려한 성과라는 보물 항아리를 기대하며 일터로 향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 보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왜 내 삶은 이토록 척박하냐며 쉽게 괭이를 내팽개치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감추어둔 진짜 보물은 내가 매일 지루하게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상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묵묵히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지는 그 성실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그 고된 일터는 결코 헛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된 나만의 보물밭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밭을 정성껏 일구어 나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추석특집 옴니버스 탈무드 드라마 이야기로 만나는 삶의 지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말과 선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을 돌아봤는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한가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일상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여의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해오름 교회 김민정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지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때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람으로써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 동부 지역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혈기와 부당한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의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려면 첫째,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중잣대를 십자가로 버려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라고 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12절에 보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고 합니다. 아무리 남편을 구한다는 명분이 있어 정당방위라고 생각할지라도 생명을 잉태하는 기간을 헤쳐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엄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낳는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막아도 결과만을 위하는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는 행하는 방식에서 드러나지요. 어떤 상황에도 원칙을 지키며 악한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해요. 내 죄를 합리화하는 분노와 혈기를 단호히 끊어내어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해요. 이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 주머니와 내 집에 두 종류의 저울추나 돼, 즉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돼를 두라고 해요. 내 자신과 자식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들이대는 이중잣대를 버리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따라 상황에 맞게 저울추를 이리저리 바꾸는 모든 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장사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내 주머니 속에 감춰둔 불공정함을 버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하지요. 이렇게 공정한 저울추를 쓰는 문제는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칙을 지키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지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배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라는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문제 해결만 바라던 모습에서 돌이켜 나의 이중잣대를 지적해주는 가족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를 외칠 때 내 날이 길리라 하신 주의 약속대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어요. 적용해 보세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혈기를 부리며 가족이나 이웃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으려 한 적은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며 속이는 나의 이중잣대와 감춰진 저울추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려면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안의 아말렉을 잊지 말고 지워야 합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친 까닭이지요.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아말렉 같은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아말렉처럼 남의 약점을 잡는 내 죄와 악을

잊지 말고 회개해야 해요. 공평하지 못한 저울추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혈기 부린 내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객관적인 공정함을 유지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치는 죄를 범합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지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표출하고자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골라서 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기에 내 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피곤하고 약한 자들의 아픔이 잊히고 지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사과하며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무서워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내 속에 도사린 비겁함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교만을 도말해 나가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내 죄를 비추어 보며 처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잊지 말고 도말하여 회개해야 할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약하다며 내가 함부로 치고 상처를 준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온전하고 공정하다 착각한 교만을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하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남녀 평등과 공동 육아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로 여기던 저는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저울추를 들이밀고 내가 더 희생했다를 외치며 싸우기 일쑤였지요. 남편은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신의 월급은 적금에 넣고 제 월급은 생활비로 쓰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에 반대하며 제 월급으로 적금을 들었지요. 이혼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재산 형성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는 얄팍한 계산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을 고발하자 소그룹 리더분은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세요라고 권면했어요. 저는 드디어 남편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제권을 쥐어보니 물질의 경계를 지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소비가 즉흥적이고 욕심이 많은 제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한 생명과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이기려고 상대의 급소를 잡듯 행동하는 저 때문에 가정이 훼파된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인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질서와 역할 순종이라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옳다는 기준과 일중심이라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한 달간 온라인 쇼핑 내역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가정예배 시간에 맞춰 큐티책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구원과 상관없이 생명을 짓밟고 혈기를 부리는 악한 방식을 내려놓길 바라요. 내 주머니에 숨겨둔 두 종류의 저울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이중잣대도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내 안의 아말렉을 잊지 않고 진멸할 때 약속하신 땅에서 천국을 누릴 줄 믿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말씀의 잣대로 무장하여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항상 옳다 여기며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 한 저희의 완악함을 봅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구원과 상관없이 내 유익을 따라 두 종류의 잣대로 속이고 정죄하는 위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약해진 틈을 타고 공격하는 아말렉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는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

0: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0: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운영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 딱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누구와 교제해요?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신앙도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분위기를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무엇이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스의 여왕은요, 솔로몬을 만나서 변화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만나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만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성령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는 그곳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세운지 잘 모릅니다. 가정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릅니다.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3년 동안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만나면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상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요, 삼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명절 때에도요, 오랜만에 고향 가셔가지고 어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에 술 친구 만나면 술 마시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 만나면 이거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놀아볼까?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만나면 조폭 인생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를 따랐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줄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 성령의 친구,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친구를 만나야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싸워는 이기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사역으로 인해서 만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친구하고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또래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근데 저에게 있어서 축복은 누구냐면 제가 원치 않든 저는 원로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어요. 운전도 하고 다녔죠. 수행도 하고 다녔죠. 통역도 하고 다녔죠. 방도 같은 방을 썼죠. 모든 일정을 같이 보냈습니다. 26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26년을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붙어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뭐냐? 그때그때 뭐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불편함보다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찾는 것을 보고,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축복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맞는 말 같은데 틀렸어요. 천국은요, 외톨이 인생이 아닙니다. 외톨이 인생, 외톨이 신앙은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느끼는 바를 여러분과 나눠드릴게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십일조 생활도 잘해요.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헌금 봉사도 하는데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마음을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은

여기 있어요. 은파교회에서 뭐 3년, 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지자고 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뭘 느끼냐면 목회자로서 굳이 은파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굳이 고요셉 목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원로 목사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곳 가운데 있는가? 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어느 정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럼 본인을 따르는 성도가 생기는데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 본인을 따르는 성도들에겐 굉장히 잘해줘. 목회자 이상으로 잘해줍니다. 그런데 상위 리더십에게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이러면, 아, 장로가 뭐 뭐라고? 이렇게 딱 쳐버려요.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도 아닌 게. 담임 목사가 말하면 이게 젊은 게, 인생도 짧게 살아본 게, 이렇게 바로 쳐버려요. 모든 게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신사적이에요. 예의에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리까리한 벽이 있어요. 뭔가 존경받는 듯한데 이런 분들은 적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적이 많아요. 뭔가 존경받는 것 같은데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아요.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목회자를 대적하고 뭔가 겸손한 듯하는데 교만이 배어 있는 뭔가 양날의 검인 듯한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본인이 가장 성숙하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동. 상상하지 말라고요. 여기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스스로 나고 자란 사람 한명 없습니다. 해 아래 혼자서 잘살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자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큰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에 정착을 하고 은혜 받는 경우를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어디서 은혜 받냐?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 다른 교회 가면 은혜 받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못해요. 왜요? 이거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집에 가서 부모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고상한 것 같은데, 야, 목사도 다 똑같아, 인간이야. 응? 야, 오늘 예배 뭐, 그거 뭐, 한번 빠져도 되는 거지. 다 본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누구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더라고요. 자녀를 망쳐요. 희한하게 자녀들도 목회자들에 대한 예배에 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별의 별꼴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걔들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혼자 설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의존 쪽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물 위의 기름과 같이 구역 모임도 못 가고 기도 모임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는 좋은데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톨이 신앙을 사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 형제님 찬양해요. 형제님 부르지 마세요. 자매님 부르지 마세요. 혼자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넌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서로 사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꼭 방금 말했던 전형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앉아서 딱 판단, 전형적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목사해라. 목사해라. 여러분,
나는 내 성적

그 하나님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하나님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랐냐? 영국의 한 여관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치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요. 범죄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18살 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18살에 복음을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이 조지 휘필드가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대학 기숙사에서요, 너무 좋은 성령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 요한 웨슬레라는 이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말씀을 공부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몰라. 모든 걸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요한 웨슬레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도를 나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요한 웨슬레의 친구를 따라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친구는 수가 적어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은파교회는 너무 커가지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서로 모르고 사니까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 다 알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서운하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한두 사람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는,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적은 사람이라도 진득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노하우 시대가 아닙니다. 노후, 누구를 아느냐, 누구와 관계하느냐, 이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절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성령의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억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굉장히 못해요.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럼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들었을 때 가장 감동적인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파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수많은 지역교회들의 목사님들의 훈련이,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섬겼던 교회 그대로 섬깁니다. 헌 안 끊었습니다. 계속 섬깁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정말 사랑과 존중함으로 저희가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여기까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도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 목회자, 누군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여러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로아티아에요, 안텔 레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선수의 인생은 길지 않았어요. 임팩트가 막 강하진 않았는데 이 선수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까지 올라가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몸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안테 레비치라는 선수도요, 프랑크푸르트 구단과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유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광고와 후원 수입은 제하고 이 연봉으로 받은 그 액수가 한국 돈으로 472억 원이거든요. 여러분 안 놀래잖아요, 그렇죠? 답답해 이럴 때면. 470억에 안 놀라면 어쩌자는 거예요.

475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선수 왜 유명하냐? 처음 연봉을 받고 고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고향을 방문했는데 이 선수는 크로아티아의 마을, 조그마한 마을,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축구 신동이에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이모들이 이 아이에게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또 훈련소까지 갈 수 있는 차비 대주고, 그리고 축구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축구 보내준 거예요. 근데 고향을 성공해서 딱 갔더니 그 아저씨 이모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냐? 이 농경사회인데 빚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걸 보고요, 500명의 빚을 하루에 다 갚아줘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간 친구가, 절대로 은행에는 이걸 누가 탕감해줬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간 친구가 그거를,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좀 나팔수가 되는 친구도 있어야 돼. 너무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미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인생에서는 엄청난 대성한 선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계에서는 존중하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니까. 기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약해요. 여러분, 늙으면 그냥 은퇴해야 됩니까? 늙으면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은퇴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도 대한민국이 경제난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노인들이 많다. 근데 다 건강하다. 본인 눈에 봐서 이름만 돼도, 그러니까 70살만 돼도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한 찾아보세요. 대안을 제시를 해줬다니까요. 그럼 인력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은퇴는 아닙니다.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있다니까요. 그곳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았던 380명이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모두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임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성막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진을 떠나버리잖아요. 불기둥 없어요. 구름기둥 없어요. 그곳에는 만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과 진을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집중은 어디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굳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보고 구약과 성경, 그리고 왜 예배자입니까? 이거를 강의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어요.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진이 움직이잖아요. 진이 움직이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 끄댕이를 잡으셔. 그래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잖아요. 그럼 부모는 다 똑같아. 어디 데리고 간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럼 다 마트에 모여. 어디 가가지고 바람 세게 하고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 애들만 속썩이냐? 다 똑같아. 저 집에도 속썩이고 저 집에

또 속삭여요.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눈에 하이파이브가 있어요. 부모들끼리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애들이냐, 꼭 가다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애들은 때를 쓰고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봐줄 만한데 들어 누워. 들어 누우면 부모들 대부분은, 여러분 딱 봐주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팔을 잡고 끌고 가요. 근데 안 끌려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 그럼 아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순식간에 변한 엄마 아빠의 눈빛과 목소리에 귀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왕 하는 거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잡히고 끌려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그래도 머리숱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에 머물 때 밖에 잠깐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갔어요. 가족이 없는 어딘가로 혼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온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소에 머물 때에는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진중해야 돼요. 물샐 틈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여수 산단도 봐봐요. 여러분 몸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도 체크, 혈압도 체크하고, 몸 안 좋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설렁설렁 예배해도 된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 셀 틈 없이, 틈을 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셨어요? 안 드려보셨어요? 저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 예배는 다릅니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영상에 재정을 투자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못 느껴요. 근데 영상이 예배보다 더 나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요? 한 번이 여러분 신앙생활 나락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잠깐 가가지고 뭐 잠깐 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전 안에서, 예를 들어 이 성전 안에서 놀다가, 하나님의 진중 안에서 놀다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넘어가세요. 넘어가신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전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다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벗어나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의 무대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성악가도 무대가 없으면 빛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빛나야 돼요. 성령님이 빛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니다.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 참 신기한데 알고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알고 들어도. 그 말이 뭐냐?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한테 오늘 참 예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0: 아는데도 여자들 심리는 아내의 심리는 아는데도 야, 목사님이 시켜서 했다. 아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시켜서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세계가 성령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중간에 이 진을 벗어나지고 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조시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서로에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늘 풍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눈을 돌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첫날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서강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교회 장로교회 박영준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기도하러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있습니다.
0: 네.
1: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자,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늘 첫 기도로 소망의 기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게 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운 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화해와 또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홀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병원과 요양원 또 일터를 지켜야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또 그들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두 대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받으실 번호, 보내는 번호 샵1069 우물정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은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 사연 올려주시면 박영준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찬양이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국립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시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요? 서울 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로 기도 제목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아마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끝번호 6244님,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서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이 끊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형이 구원을 받아서 다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신앙과 또 삶의 현장의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0: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정의 상황을 또 주님께서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주님.
0: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형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제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의 말과 권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며 같이 아파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 아멘.
0: 그 고백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야, 명절마다 사실 이 가족 문제로 또 특별히 제사 지내는 문제로 마음앓이 하시고 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1: 6244님 힘내시고요. 또 다음 명절에는 우리 형님과 함께 교회 나갔다는 기쁜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4540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중간고사를 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휴가를 나오지만 군에 있어서 추석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0: 네.
1: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0: 네.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에도 지금 또 입시를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군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특별히 이 요즘 군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참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군장병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치는 사람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제대할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목사님 4540번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네.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9월 28일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나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딸아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건강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노력한 만큼 시험에서 또 실력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집중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시험 결과에 대한 지나친 부담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와 성실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

0: 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과 임무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하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걸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입시를 준비하는 따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공부하러 갔대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그 애씀과 또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 달에 휴가 나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3288번님께서 충남 예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김헌유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고요. 뇌종양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너무 힘듭니다. 균형이 안 맞아 걷기도 힘들고요. 또 요즘은 마음마저 참 어려워져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네. 참 그 사연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헌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가정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장애인으로 살아오시며 뇌종양 또 수술까지 받은 우리 김헌유 성도님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1: 주님.
0: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오고 또 균형을 잡기 어려워 걷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마음, 몸과 마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뇌종양 수술 이후에 약해진 신경과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1: 아멘.
0: 왼쪽 몸의 마비와 균형의 어려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재활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도 지켜주시고 오랜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또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족과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회복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걸음을 다시 힘있게 내딛는 날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삶의 기쁨을 하나씩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을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그리고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2-1188번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합니다.

0: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볼 텐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0: 네. 아,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최일순 집사고요.
0: 최일순 네. 집사님.
2: 네. 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1: 예, 네, 저 우리 손자가 고3짜리 고손자가 있는데요.
0: 예.
1: 엄마 아빠 떨어져서 혼자 저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갔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걔 우리 손자를 위해서 좀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를 좀 만나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0: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군요.
1: 네.
0: 예.
1: 엄마는 열심히 다니는데.
0: 그렇군요.
1: 좋은 친구 만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0: 네, 네.
2: 그러시군요. 네.
1: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0: 예, 예, 집사님.
2: 네, 기도 제목 잘 주셨습니다. 우리 제일순 집사님,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또 부모님들도 고3 또 수험생을 또 데리고 있는 키우는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최일순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고3 되어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은 힘듦이 있지만 우리 손자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할머니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이 손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0: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우리 주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진로의 문제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2: 아멘.
0: 좋은 관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품어온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2: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 아멘.
0: 오직 주님만 믿고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2: 아, 이렇게 또 손주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도착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2: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주시거나 지금처럼 전화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2-1188번 또는 323-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박영준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또 문자로 기도사연 올려주신 분입니다. 0316님 저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 지체 권정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난소암에 이어서 방광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복막염으로 또 수술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퇴원하셨는데 네. 연이은 질병의 고통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 집사님의 육체와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0: 네.
2: 사랑하는 지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0: 네, 그래요. 지금 어려운 사연인데요. 질병의 고통으로 지금도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0: 특별히 추석 명절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이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연을 또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영적인 회복도 또 육체적인 회복도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산 사하구에 계신 우리 권정경 집사님을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소암에 이어서 방광암 수술까지 받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복막염으로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질병과 반복되는 치료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몸이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수술 후에 약해진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막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염과 합병증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식사와 수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조금씩 힘을 얻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꼭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아멘. 일어설 힘을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퇴원 후의 삶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검사와 치료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맛보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2: 주님.
0: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 아멘.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2: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권정경 집사님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붙들어주시고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0: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사랑하는 권정경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신 우리 권 집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걸려온 전화

0: 예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이옥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네, 권사님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1: 우리 동생 유혹자가
2: 예.
1: 대구에 살고 있는데,
2: 네.
1: 섬유근통으로,
2: 섬유근통이요.
1: 예, 그걸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2: 그렇군요.
1: 항문 쪽으로 해서 허리, 어깨가 아파가고, 제대로 생활을 못 해요.
2: 그렇군요.
1: 그리고 마약
2: 네.
1: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도
2: 네.
1: 안 듣고 있어요.
2: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나요?
1: 지금 56세인데 지금 한
2: 네.
1: 1년 돼 가요.
2: 아,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지금 뭐 씻지도 못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2: 아.
1: 집안일도 못하고
2: 네.
1: 그때 지금 머리 감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2: 네. 그래요. 온몸이 아프면 작은 일상의 행동도 이 생활도 참 어렵죠.
1: 그래서
2: 네.
1: 제가 지도 중에 있는데
2: 네.
1: 어떻게 좀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2: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뜨겁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이혁승 권사님, 우리 동생분이 신앙생활도 하고 있을까요?
1: 성도예요.
0: 아, 성도예요. 그래요. 본인의 믿음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혁승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유 근육통으로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그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일상생활조차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하게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온몸의 통증을 조금씩 덜어주시고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2: 아멘.
0: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치료와 약이 잘 맞게 하셔서 고통이 완화되고 일상의 삶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0: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랜 통증으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며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 아멘.
0: 권사님에게도 사랑으로 또 곁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2: 아멘.
0: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통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2: 아멘.
0: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2: 권사님, 힘내십시오.
0: 네,
2: 기도하겠습니다.
0: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2: 네, 동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사연 보내주신 권사님,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자 사연 소개합니다. 840 하나번님, 극동방송 통해 주님 영접한 넷째 오빠 배상현, 아직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전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믿겠노라 목사님께 약속한 다섯째 오빠
0: 네.
2: 배상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아,
2: 가족 중에
0: 그렇군요.
2: 저 혼자 믿음 생활을
0: 네.
2: 하니 때론 응답 없음에 지치고 힘드네요. 목사님의 기도가
0: 네.
2: 힘이 되고 오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주셨는데, 이 기도가 오늘의 마지막 목사님 기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사연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가족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같이
0: 우리
2: 기도하겠습니다.
0: 8401번 우리 사인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2: 네.
0: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0: 23년 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고
1: 아버지.
0: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성도님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쳐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배상현 성도님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1: 주님.
0: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오래전 드렸던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1: 아멘.
0: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1: 주여.
0: 형제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1: 아멘.
0: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때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꼭 굳게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0: 네,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의 첫날 함께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도착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올려주신 모든 기도의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추석 대명절 첫날인데 오늘 이 아주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0: 네.
1: 가족들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또 기도 힘입어 여러분 올 추석 명절, 이번 추석 명절 기도를 놓지 않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끝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오늘 서강교회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9월 30일 휴일까지 중작파 제19회 전기전 예술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색과 감성을 펼치는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9월

0: 19일과 10월 17일,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에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빙하가 녹아요, 요수바다가 보내온 편지 우리가 지켜요 등 다양한 환경놀이가 진행되며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순천 지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국 MR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가을학기 3주 세미나를 성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3603-3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10월 9일과 10일에 자살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10-5642-0702, 5642-07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새서울중앙교회 김낙규 목사, 광양풍성관교회 김용훈 목사,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 김일건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으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0: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집사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 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돌산읍 제일교회 류지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공의와 사랑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땅의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이들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어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시며 예배한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되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채우는 누룩과 같은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회자들의 올바른 삶, 본이 되는 삶,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그들의 영적 지도자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며 누룩이 되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한 해가 더 빨리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부터, 아니 어떤 분들은 어제부터 기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이미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 만나서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연휴에도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배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뽑히며 죽고, 두 번째는 날카로운 칼에 쪼개지며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져 죽고, 네 번째는 강렬한 양념에 버무려져 죽고,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담겨 땅속에 묻혀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어져 잘릴 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배추 일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추처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잘 조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레시피가 최선임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확신을 갖고 자신의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의 보호와 같은 확실한 결론이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거짓 비난과 비방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호소할 때는 진실로 결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구시의 말, 곧 사울의 신하들의 말이 거짓 비방일 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은 또한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에 거짓을 섞어 말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

0: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9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멀리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절 음식도 좋고 서로 나누는 덕담들도 좋지만 명절에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던 사람들과도

이날만큼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한 끼를 나누곤 하죠.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생이별해 만날 수 없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남과 북에 서로 떨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형제와 자매들인데요. 같은 보름달을 바라보고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도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한 채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의 평안에 더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남과 북의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들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도 같이 남과 북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안부를 나누는 일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는 그날이 얼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해피데이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출석 인사 문을 열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북한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추석에 우리가 복음 통일해서 함께하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와 소풍 가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 너무나 예쁜 꽃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어요. 탈북민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번 추석 명절이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북한이 고향인 북한에서 이사 온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 함께 안부 인사도 나누고요. 식탁의 교제까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북한에는 추석 명절이 없나요? 그곳에 속히 우리와 같이 명절에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도 설날도 민족의 대명절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점은 우리는 앞뒤로 해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당일만 쉬기도 하고요. 하루를 붙여서 이틀을 쉬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명절이 추석과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최고의 기념일 성탄절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대명절 하면 지도자의 생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북녘당의 그 장벽이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평양 대부흥이 있던 북녘당에 복음의 씨앗이 만개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명절 음식 준비에 필요한 마늘을 까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인 북한 사람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항에서 남겨주셨는데 명절 음식 이거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물인 요거 요거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출석 인사도 덜어 보내주시는데 북한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유명한 작물들이 있다고 해요. 아, 얼른 그런 문자를 받아보면서 명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OFP데이 가족 여러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은 OFP데이에서는 특별히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해보는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2004년에 북한을 떠나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용인에 지내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언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동생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이전에는 안 났었는데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을 저도 이제는 아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싫었던 고향도 구린 고향이 됐습니다. 태어났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고향의 봄이라는 걸 다시 맛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빨리 하루빨리 보급통행이 되어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다시 봄을 지내고 싶습니다.
1: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그 땅,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 북녘 땅을 생각하며 우리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오늘도 문자로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마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 해룡에서 태어나 2012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온 김아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성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추석이 되면 저는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석에는 부엌에 한 줌 아껴두었던 흰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만두를 빚고 밤새도록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던 그 날들을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작은 시냇물을 지나 앞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벌초하고 앉아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갈수록 내 고향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른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내 고향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북한에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한가위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추석 보내세요.
1: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추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런 마음들 청취자분들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얼른 통일돼서 추석에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취자분의 고백처럼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명절에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청취자분의 문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명절의 풍경이 바뀌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고향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명절마다 더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군사로 나아가는 복된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추석 특집 코너 세대에서 세대에게.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요. 한 가정의 3대 구성원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녀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막내인 우리 손녀부터 모셔볼까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예린 단원입니다. 예린양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합창 단원이자 경주 구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예린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죠?
1: 네.
0: 네, 누가 같이 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허예린 단원의 엄마이자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무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문희입니다. 저도 딸과 함께 경주 구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머님 함께 오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오신 것 같은데요.
1: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오셨어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예린 할머니이자 딸 이문희 엄마 이기남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3대가 한자리에 모여주셨어요. 서로 간에 딸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회장님, 우리 예린 양은 좀 어떤 딸인가요?
2: 네, 제 우리 예린이는 딸 셋 중에 첫째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어린데도

0: 딸답게 참 의젓하고 매사 좀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생이 둘이 다 있다 보니 좀 짠할 때도 있고 그래도 엄마가 보기에는 정말 든든한 딸입니다.
1: 자, 그렇군요. 든든한 맏딸이다. 자, 그럼 또 반대로 우리 이문희 회장님이 또 따님이시잖아요, 여사님.
2: 네.
1: 네. 우리 딸도 못지않다.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2: 네, 우리 딸은 딸이지만, 제 딸이지만은 정말 버릴 게 없어요.
1: 그래요.
2: 손자, 저 딸이 서희가 있는데
1: 네.
2: 너무너무 잘 키우고
1: 네.
2: 제가 볼 때에는 하나 나무랄 데 없고 엄마한테도 너무 잘하고
1: 그래요.
2: 정말 착한 딸이에요.
1: 착하고
2: 네. 착하고 뭐뭐
1: 네.
2: 나무랄 게 없어요. 어쨌든
1: 나무랄 게 없는 딸.
2: 예, 너무 잘해요.
1: 어린 시절부터 좀 우리 회장님 네. 그러셨나요?
2: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인사성도 밝고
1: 네.
2: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너무 잘하고
1: 뭐 세상에.
2: 공부도 잘했지만은
1: 공부도 잘하시고
2: 네, 다 잘해요.
1: 다 잘하셨던 네. 우리 딸 회장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엄마한테 이런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제는 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딸이 말하는 우리 엄마 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여사님은 어떤 어머니셨어요?
0: 엄마는 진짜 저한테 뭐든지 좀 다 해주는 엄마였거든요.
1: 네.
0: 늘 뭐 제가 필요한 건 다 챙겨주고 지금도 제가 엄마 애들 좀 봐줘 하면 진짜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거든요.
1: 우와.
0: 그래서 제가 세 딸 키우면서도 정말 힘들지 않게 엄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에게는 뭐 없어서는 안 돼 든든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여사님 따님이 세 딸을 또 잘 키우실 수 있었던 건 우리 엄마의 또 든든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이쁘니까.
1: 아? 이뻐서 네. 잘해주셨대요.
2: 네.
1: 자, 그럼 우리 예린 양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요?
3: 네, 저희 엄마는 저희 세자매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응원해주는 엄마예요. 제가 힘들 때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잠소리도 하시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제일 든든하고 고마운 엄마예요.
1: 와 그래요. 분위기가 참 훈훈한데 혹시 엄마가 무서울 때는 없어요?
3: 당연히 있죠.
1: 어떨 때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3: 공부를 빼먹고 안 했을 때.
1: 아 공부를 안 했을 때. 자 우리 회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십시오. 자 추석 명절 이 연휴 기간에는 공부시키지 않겠다. 자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0: 네.
1: 좋습니다. 제 예린 양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세요?
3: 네 저희 할머니는 저희가 항상 혼자 있을 때도 엄마가 잠시 어디 갔을 때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도 잘 돌봐주시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그러는 요리도 잘하는 아주 손재주 좋은 할머니입니다.
1: 이야 요리도 잘하시고요. 우리 여사님 어떤 요리 가장 잘하시나요?
2: 글쎄 애들이 해달라 하는 거는
1: 네.
2: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1: 이야
2: 예.
1: 네.
2: 뭐 해주는 대로 잘 먹어요.
1: 착한 딸들이군요.
2: 네. 진짜 착해요.
1: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딸이 별로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 참 부럽습니다. 분위기가 참 훈훈한데 자 이제 추석 명절 보통 뭐 하면서 보내세요?
0: 보통은 뭐 시댁을 갔다가 친정도 갔다가 하는데
1: 네.
0: 지금 저희 남편이 미국 출장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추석은 함께 하지 못해서
1: 네.
0: 이번 추석은 이제 시댁을 좀 빨리 갔다 오고 남편 없는 틈에 여자 다섯이서 여행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1: 여행 가려고 생각 중이시군요.
0: 네.
1: 아유, 너무 좋은 시간이실 네. 텐데 네, 이제 남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플로도 방송에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예린 양 지금 아빠가 멀리도 계시다고 하는데 아빠 향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3: 아빠 없이도 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 잘 다녀와.
1: 아유 우리 아빠가 빨리 오고 싶으셔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예린 단원과 그의 어머니이자 자모 회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이문위 회장님 그리고 그 어머님 되시는 이귀남 여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찬양 듣고 왔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메들리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추석 특집 코너 세대에서 세대에게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행복한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여사님께서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회장님께서, 어머니는 원래 안 다니시다가 회장님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0: 네.
1: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땐 집사님이셨거든요.
0: 네.
1: 부활절쯤에는 저희가 왜 교회마다 이웃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0: 네.
1: 그때 저한테 딱 한 번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제 신앙의 첫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 사실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언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1: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 자모회장 하면서,
0: 네,
1: 정말 제 생활에 한 8알이 정말 여기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합창단 하면서 극동방송도 정말 자주 듣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신앙도 잘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합창단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0: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네. 이제 신앙이 깊어지시게
1: 네,
0: 된 경우시고요.
1: 네.
0: 우리 예린이는 어때요?

0: 예린이도 교회를 다니고 엄마를 따라서 물론 다니기 시작했겠지만 이렇게 합창단하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더 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1: 네. 합창단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연습할 때도 힘든 것도 많았는데, 연습을 할때 항상 마지막에 기도를 하거든요.
0: 네.
1: 기도를 하고 그걸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자주 하게 되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0: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1: 네.
0: 자, 두 분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사님, 예, 따님과도 손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좀 곁에서 지켜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2: 하는 거 보면은 저도 그뭐한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손녀나 우리 딸이 일 다니는 거 보면 참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절대 나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좋은 말만 해라. 내도록 그런 말은 말 전하는 편이죠. 좋아요, 다니는 거 보면.
0: 그 모습이 좋아
2: 네.
0: 보이시고, 이제는 우리 여사님께서, 네, 교회를 함께 나가시면 어떨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도 있거든요.
2: 그래요?
0: 네.
2: 네.
0: 사실, 네, 우리 손녀분과도 따님께서,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여사님께서 이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 예.
0: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사님의 따님께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요. 어머님을 향해서 따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시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엄마, 나랑 손녀들이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엄마가 교회 가는 게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고, 엄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은혜와 평안을 엄마가 꼭 느껴봤으면 좋겠으니까, 손녀들이랑 같이 가면 더 즐겁고 좋을 테니까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0: 제가 이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회장님의 마음이 어떨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실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그냥 그 공간에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손녀이신 네, 우리 허예린 양도 할머니를 향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손녀가 찬양을 한곡 녹음을 했어요.
2: 아이고.
0: 근데 그 찬양의 곡명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찬양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에요.
2: 네.
0: 네. 이 찬양 먼저 손녀가 한 소절 불러드릴 거거든요.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허예린 양이 녹음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0: 음성이 너무 예쁘죠?
1: 예쁘네요.
0: 가사 들으셨어요?
1: 네.
0: 네. 참 감동되는 가사이지 않았나요?
1: 그러게요.
0: 우리 예린 양한테 할머니 생각하면 어떤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물어봤더니 이 찬양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0: 왔어요, 우리 예린 양.
1: 할머니,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많이 봐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2: 아이고 고맙구나. 우리 손녀 손잡고 교회를 가야 되겠네 도대체.
0: 아멘 아멘. 너무 바라던 그림입니다. 우리 여사님께서 교회 간다고 결심을 하셨고,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마음이 훨씬 열려 계셔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사님, 그러면 이전에 잠깐 교회를 나가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2: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거로 해갖고 교회 다니면은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0: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도 지으셨어요. 우리 여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여사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 우리 따님과 손녀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손녀와 딸과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시겠습니까?
2: 손녀는, 손녀와 딸은 경주 있고, 저는 저
0: 다른 데 계시니까.
2: 예, 양산에.
0: 그러면
2: 있는데.
0: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우리 예. 여사님, 양산에 있는 교회 이번 주부터 쭉 나가 보시겠습니까?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저희랑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결단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할게요.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여사님?
2: 네.
0: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2: 하나님.
0: 저는 죄인입니다.
2: 저는 죄인입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0: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2: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0: 이 시간 예수님을.
2: 이 시간 예수님을.
0: 나의 구주.
2: 나의 구주.
0: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0: 이제부터.
2: 이제부터.
0: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2: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0: 제 삶을 인도해주세요.
2: 제 삶을 인도해주세요.
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2: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0: 예수님과 함께.
2: 예수님과 함께
0: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2: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2: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드립니다.
2: 기도드립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네, 이제 우리 이귀남 여사님께서는요, 이귀남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할까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이번 주 교회, 이번 주부터잖아요, 그렇죠?
2: 네,
0: 네. 네, 이번 주부터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시면 우리 예린 양과 또 따님을 통해서 저희 좋은 선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우리 여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이 시간을 인도해 주셨는데 함께 하신 두 분에게도 좀 각자만의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좀 어떤 시간이셨나요?
3: 네, 이 교회에 맨날 엄마는 제가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냥 나는 더 제지어야 돼서 못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0: 그러셨구나.
3: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예린 양 좀 어땠나요 오늘?

0: 한 시간 함께 하면서.
1: 저는 예전에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옥에 가면 안
0: 안
1: 되잖아요.
0: 되죠.
1: 그래서 제 동생들이랑 같이 하나님, 아니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간다고 말은 했는데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0: 그래요.
1: 드디어 교회에 같이 갈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0: 아유, 너무 기특하다.
2: 그러게.
0: 아니,
2: 이뻐라.
0: 여사님.
2: 네.
0: 이전에 교회 간다고 하고 안 가신 적이 있으세요?
2: 네, 뭐, 네, 애들이 서있어 가자고
0: 네.
2: 이야기했지만은, 글쎄요, 간다 간다 하면서 미뤘는데 결국 오늘에서 가게 됐네. 결심을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는 결심하셨으니까 꼭
2: 네.
0: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0: 네, 오늘 여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또 결단도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2: 글쎄요, 여지껏 뭐 이런 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딸이 이렇게 함께 하자 해서 오기는 왔는데 좋대요. 딸과 손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아요.
0: 네. 앞으로 더 좋은 나날들이 이어지실 겁니다.
2: 네.
0: 우리 3대가 함께하는, 네, 믿음의 3대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실 거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허예린 단원, 그리고 그 어머니이신 어린이합창단 자모회장님, 우리 이문희 회장님, 그리고 그 어머니이시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귀남 성도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2: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 방언이 있습니다. 언어의 바뀜입니다. 언어의 바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방언은 새 생각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 방언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받고 성령 받은 증거를 나타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능력의

표가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말을 하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요 사랑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새 사람이 된 것을 말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고 거룩해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파괴되는 인성과 우리의 가정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수 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잡념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욕망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축복하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새 방언과 같은 것입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화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낫는다,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사주에도 이렇게 써 있다. 이런 것은 다 믿음 없는 소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이 곧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말을, 언어를, 방언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곡을 하고 울며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니.

0: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바로 섬긴다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사람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입술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말이 언어가 순화가 되고 옛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어가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새로운 아름다운 말을 하는 능력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말 잘하고 복받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0: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고향에서 듣고 계실지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일하시면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멘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 친지에게 나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려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잘 전파하시길 기도합니다. 설령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에 귀한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가장 귀한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히즈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들고 고향으로 가는 길, 예, 정말 귀하고 귀하죠. 예, 추석 연휴 본격적인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바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예, 즐거운 명절이에요. 기쁜 명절입니다.

0: 이 시간에 우리 기쁜 찬양, 예,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풍경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기쁨의 찬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동과 섞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많았고요. 일단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양, 뭐가 있을까요? 기뻐하며 왕께가 있고, 기뻐하며가 있어요. 예. 기뻐하며는 시작이 똑같은데, 기뻐하며 왕께, 아니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1: 우리 모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이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다음에 주 예수 사랑 기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추억의 찬양 중에서 우리 기뻐하며 부를 수 있는 곡, 춤추면서 아니면 박수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양들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 곡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쁨에 관련된 추억의 찬양 중에 어떤 곡 생각나십니까? 기쁨, 예, 기쁨 중에서도 오이 기쁨 아시죠? 예, 이 곡 참 많이 불렀었는데 옛날에 이 오이 기쁨과 함께 이 찬송과 또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메들리로 쭉 이어진 곡을 옹기장이 앨범에서 같이 찬양하시죠.

기쁨의 찬송가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음성 외에는 그리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까지 전해드렸어요. 새끼라 추억의 찬양 중에서 기쁨의 찬양 박수치면서 뭐 율동할 수 있으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복음성과 찬송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찬양 영어 찬양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외국이 좀 보면은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에 있어

여사는 조금 더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서서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표현력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잘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좀 서툴잖아요. 잘 쉽진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른 거다 그냥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Celebrate Jesus. 바로 주 예수 기뻐 찬양회부터 시작됩니다.

추억의 찬양 가운데서 기쁨의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영어 찬양 그리고 우리말 찬양 이어서 나 기뻐하리까지 전해드렸어요. 기쁨의 찬양, 신나는 찬양 같은 경우에는 박수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율동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이제 새끼라 시간에 가끔 이게 소개도 하고 이제 라이브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 뭐 또 이렇게 찬양하고 싶네요. 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한 율동하면서 율동 기억나는 분들은 율동하시면서 찬양해도 무방합니다. 예,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높이 들면서 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율동을 부르는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율동을 부르는 찬양, 바로 기쁨의 찬양 함께 나눴어요.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내용이 줄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아니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신 분도 계셨겠죠? 오늘 추억의 찬양, 기쁨의 찬양들 꼽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새끼라 벌써 마칠 시간 됐네요. 정말 기쁜 오후.

0: 생명의 소리.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3: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5: 좋아하지.
3: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4: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6: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절기에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절에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시간들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2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유명 회사들이 직원을 뽑을 때 여섯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지적인 능력인 IQ, 대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감성지수, 도덕성지수, 그리고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말하는 디지털 지수,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지수, 여섯 번째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열정 지수를 본다고 합니다. 애플사에서 채용 조건은 지적인 지수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중하게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느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직률은 50%가 낮고 고객의 충성도는 56%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은 생산성은 36%나 많아지고 수익성은 27%가 높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의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 기쁨, 충만함, 모든 것 등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열정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서원은 아주 강렬합니다. 내가 내 장막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대에 올라가서 자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고 눈꺼풀로 한순간도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고 찾아보니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곧 언약궤, 법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법궤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최초로 자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라반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다가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 가운데에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돌아올 때도 거기에 제단 쌓은 것 외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언약궤를 발견하여 모시기 전까지 눈을 붙여 잠도 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2편의 다윗의 노래는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처절한 외침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정해진 장소 없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왕국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잠을 잘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 빼앗겼던 언약궤는 정처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이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애통해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닷여림의 살림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버려져 있었던,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믿음의 눈에서 멀어져 놓여 있었던 그 언약궤를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0: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겨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혹은 너무 잘 되어서 아니면 혹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버려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무밭에서 찾아내는 믿음의 회복과 갱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모하고 경배한 것은 법궤가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기쁨을 주며 순결하고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는 도였습니다. 안위하심과 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아버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밭에서 찾았듯 잃어버린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색하게 하며 내 굽을 녹하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 4장입니다. 시온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상반된 주제가 연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전에도 장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앞장과 본장은 대조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3장이 예루살렘의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면 4장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장이 예루살렘을 피로 세워진 도시로 묘사하고 있다면 4장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시온의 회복이 이방 세계까지 미칠 것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회복된 시온에 만국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남은 자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9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8절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산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위에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모세는 십계명을 산 위에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큰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도 흔히 산을 다스리는 주권으로 표현됐습니다. 이처럼 본서에서도 시온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특징은 종말론입니다. 1절 말일에, 6절 그날에는 등은 장차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1절 말일에라는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마지막 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신약 시대의 전 기간을 가리켜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미가 선지자가 언급한 말일은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의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메시아의 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에 참여하는 내용을 말씀함으로써 신약시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통치입니다. 3절에서 5절 온 세계의 평화가 도래한다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연약한 자의 회복입니다. 9절에서 13절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미래에 대한 찬양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시온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어서 시온의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앞단락이 이스라엘에 가까운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본단락은 이스라엘의 먼 미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시온산에 이방이 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온 세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두 내용의 말씀 중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기록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미가가 먼저 이 예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가의 전체 예언 중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전에 기록한 말씀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보다 더 길다는 사실은 이사야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 때문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하여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본문에서는 목가적 주제인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특징을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로 보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역시 그와 같은 평안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지요.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1절의 말일에는 구약시대의 끝, 즉 메시아의 때를 가리킵니다. 산들은 열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믿는 자의 무리가 함께 있는 곳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많은 이방인들이 자진하여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여호와의 율법만이 진정한 통치 원리가 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3절과 4절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3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는 말은 공격형 도구가 농사를 짓는 연장인 농기구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또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누린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를 표현한 구절에서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시대의 그리스도 왕국에서 누릴 평화가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였던 솔로몬 시대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신앙의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미가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 두 번째, 남은 자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회복과 궁극적인 여호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약한 자들의 회복으로 말씀합니다. 메시아 시대에 있을 내적인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온의 장래가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달락 6절과 7절은 미가의 남은 자 사상이 독특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가에 따르면 돌아온 백성들은 저절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7절 남은 백성은 만들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미가에 있어서 남은 자는 단순히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종국적으로 정복하게 될 군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7절 강한 나라와 대구를 이루는 시적 구조 속에서 더 깊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에게 있어서 남은 자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지닌 말인 것입니다. 주도적인 특징입니다. 첫째,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이전 권능을 통하여 시온적 교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6절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간에 겪을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남은 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8절 이전 권능이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가리킵니다. 양떼의 망대는 목자가 자기 양대를 망대에서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방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라는 말은 시온의 종교적 거룩함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0: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교회의 신앙적 순수함이 오염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2절과 13절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12절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아서 딸 시온을 일으켜서 시온의 뿔을 철각해 하며 굽은 녹각해 하여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왕국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의 대가로 이렇게 심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거나 모세를 찾아가 의논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바로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여겼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며 죄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애굽은 무엇인가요?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환상의 첼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지내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의 박해가 더 심해졌다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권세자만 눈에 보였고 모세의 눈에는 침묵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모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안성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페르난도 오르테가가 노래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피와 오십과 함께 뜨겁게 한번 찬양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점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

0: 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해오름 교회 김민정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지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때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람으로써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

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운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보름달 아래 빈 의자, The empty chair under the full moon. 추석이 다가면 마음이 먼저 고향을 향합니다. 골목의 나무에는 핵과일이 보입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송편을 빚는 손끝에는 오래된 기억이 묻어납니다. 멀리 사는 자녀의 전화 한 통에도 부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길은 막힙니다. 그래도 마음은 고향을 향해 서두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모자람 없이 찬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풍성한 한가위라 부릅니다. 그런데 달빛이 밝을수록 더 또렷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식탁 곁에 빈 의자 하나입니다. 지난해까지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는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가 이번에는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은 참 묘합니다. 평소에는 잘 견디던 그리움이 문득 커집니다. 송편 매달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밥그릇 하나가 놓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둘레가 늘 비좁았습니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좁음마저 정겨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리가 비좁다는 것이 큰 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집은 넓어집니다. 그러나 식탁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아이들은 자기 길을 찾아 떠납니다. 부모님은 한 분씩 먼저 길을 떠납니다. 젊을 때는 좁다고 불평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자리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빈 의자는 슬픔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추석에는 떠난 사람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만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서운함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사람만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에 가짓수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 식탁에 앉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 곁에도 빈 의자를 바라볼 사람

0: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고향이라 부를 곳이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창한 선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손편 좀 드시고 가세요.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추석을 밝힐 수 있습니다. 풍성함은 많이 차려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더 품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보름달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큰 집도 비춥니다. 작은 집도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사람은 그림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더 따뜻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의자 하나를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달은 때가 되면 둥그러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둥그러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줄 때 둥그러집니다. 용서할 때 둥그러집니다. 한 자리를 내어줄 때 둥그러집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탁의 빈 의자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한 사람을 불러 앉게 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을 것입니다. 송편 접시도 비워질 것입니다. 웃음소리도 찾아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앉았다간 의자에는 온기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가위의 진짜 보름달은 하늘에만 뜨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 마음에도 달 하나가 뜹니다. 조용히 뜹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환하게 빛납니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9월 30일 휴일까지 중작파 제19회 전기전 예술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색과 감성을 펼치는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9월 19일과 10월 17일,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에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빙하가 녹아요, 여수바다가 보내온 편지, 우리가 지켜요 등 다양한 환경놀이가 진행되며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순천 지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가을학기 3주 세미나를 성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3603-3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10월 9일과 10일에 자살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10-5642-0709

0: 02-5642-0702번에 07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새서울중앙교회 김낙규 목사, 광양풍성관교회 김용훈 목사, 순복음여수교회 정현아 목사,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 김일건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순교의 성취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3의 길은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은 크고 넓다는 겁니다. Anybody,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Welcome. 그게 제한이 없어, 장애물이 없어, 매우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죠?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을까요?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수의 논리, 대중의 논리,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왜 가는 사람 많잖아. 내가,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다 이렇게 믿는데,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면 거기 의심 없이 편승을 합니다. 이게 매스, 이게 대중의 힘이에요. 여러분 대중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책일까요? 아니요, 트릭 많아요. 조회수가 많은 설교가 다 좋은 설교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인기순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함이나 부담을 주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슬로건이 뭡니까? 부담 없이 즐기세요. 부담 없이 즐기세요. 부담 없이 오세요. 오늘 현대인들이 뭐예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내버려 두세요. 나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데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관리하듯이 그 교인들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설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칫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교인들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교인들의 기호에 맞춘 예배, 아주 편리한 시설들, 기가 막힌 시스템들. 설교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제 설교가 교인 쪽면 이를 가능성이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하지. 죄는 굉장히 건드리면 불편하잖아요. 십자가, 회개, 자기 부인, 순종, 헌신 그런 얘기는 가급적 피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설교에 인기가 있는가? 잘 안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깁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편리를 제공해 주는 교회. 교인들은 마치 영화관이나 경기장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즐기는 관중과 같은 거. 그래서 대형교회는 실제로 넓은 관중성을 갖춘 경기장과 비슷한 거잖아요. 넓은 길에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가르쳐 우리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컨슈머, 소비하는, 종교적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건 좋으나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조금만 부담을 주면 도망가요. 헌신? No thank you. 결국 교회는 종교의 바다를 뜯어놓는 유람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딴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면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는데 자기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예수가 하면 그때부터 떠나는 겁니다. 군중과 신자는 구분돼, 무리와 제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추종을 했으나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까지만 따르는. 여러분 넓은 길로 들어가기는 쉽고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활짝 열려 있어요. 이 넓은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의 길입니다. 성공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에 굉장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고 그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적당한 명예나 성공을 얻고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넓은 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교회 메시지들이 오늘날도 흥행할 수 있다는 것. 선한 성도는 큰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숨기가 아주 좋아요. 익명성, 내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냥 아주 숨어있기가 아주 좋아요. KGB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얽히기 싫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건 내가 지켜요. 근데 그 외에는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자들에 의해서 대형교회가 만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느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느낌이 중요해요. 내가 싫으면 끝입니다. 와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 진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 어쩌면 포스트 모던에서도 더 한참 갔어요.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세상, 경계선이 없고 기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래서 남자가 오늘도 나는 여자로 살겠다고 하면 그걸 존중 여겨줘야 된다는 이 문화, 그게 인권이고 그게 사생활의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적 문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적당히 듣고 넘겨버립니다. 신앙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죠. 진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것. 좀 센 말씀이 나오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의 빵을 원합니다. 이 넓은 길에는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그들은 천국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길을 기려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넓은 길은 우선은 좋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넓은 길, 그 넓은 길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의 그 마지막 끝, 종착지가 어딘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좁은 길은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따르려고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나의 길을 포기해야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기준이 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가셨던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좁은 길이에요. 세상과 정반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려면 편안한 삶을 접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의 길이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길이요, 또 낮아지는 길. 우리는 인간적인 계획과 꿈을 내려놓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좁은 길은 쉽지 않다는 거죠. 제한하는 게 많아.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어떤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졌어. 경계선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찾는 이가 너무 적다는 거. 가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얼마나 적을까요? 아마 아주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때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친구가 등을 질 수도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해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대충 믿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제대로 믿기로 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굉장히 외로움 속에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져버렸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려 데살로니가 가버렸어요. 한때는 교회에서, 한때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동역자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언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길에서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좁은 길을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외로움과 싸움

싸워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좁은 길은 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 그건 좁은 길이에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고 오리를 가지 않은 십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은 결국은 매우 외로운 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양쪽에 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지지해 주거나 박수를 쳐주지 않는 외로운 길.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많은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집착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게 팔복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은 의지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떠내려간다는 걸. 자아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태클을 걸고 무수한 유혹이 오고 뭘 그렇게 사냐, 뭘 그렇게 공상을 떠냐, 그래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좁은 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좀 걷다 보면 어느 순간쯤 되면 넓은 길이 나온다, 그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하면 그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좁은 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고 우울해하거나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이 선택을 하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걷지만 자유가 있어요. 넓은 길은 반대예요. 처음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 홀로 그 어려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데 내 혼자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자기 학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 독일 신학자 헬무트 켈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고 좁은 길이고 메마르고 어두운 곳들을 통과하는 길이라도 바로 그 좁음 속에서 오히려 광대함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 안에서 오히려 위대한 해방자를 발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좁은 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길만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비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경은 바깥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쪽은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한쪽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잠시 고난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묘한 기쁨,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 오늘 또 아이를 낳는 이 아픔의 얘기들을 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근데 왜 또 둘째 애를 낳아요?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기쁨을 너무 희석시켜버렸는데 이 생명이 주는 기쁨, 그 환희, 야,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는 기쁨에.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요즘 잘 안 낳지만 여러분, 넓은 길은 잠깐의 만족이에요. 우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 궁극적 만족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 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대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넓은 길은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우선은 형통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 형통의 길, 만세가 잘 되는 길. 여러분, 인간이 언제 죄를 지어요, 여러분? 먹고 살고 배부르면, 여러분, 동물은요, 배부르면 자요. 근데 인간은 안 자요. 배부르면 돌아다녀요. 돈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온갖 죄를 다 지을 유혹이 그냥 깔려 있어요. 못 이겨내요. 배부르고 힘 넘치고 돈 있고 시간이 있는데 못 이겨내요, 죄의 유혹을. 못 이겨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욕망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죄 지을 마음도 안 생겨요. 고난이 너무 그냥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빚어져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더 이상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다 걸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의 끝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이 어디를 데려. 지금은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 목적지가 어디에 다 있느냐. 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은 좁은 길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미래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 100배나 봤대, 여기만 줄 거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돼. 앞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자는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런티 하세요. 그 좁은 길. 여러분, 박해를 그 정도 아니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걸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정이 가난한 자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 발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여덟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여덟 가지의 복을 누린다면 이 팔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렇게 좁아 보였던 길이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립지대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여러분,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한 선택이에요. 이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0: 수시로 밀고 들어오는 수 없는 이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영적 여정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앙의 여정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유혹을 받아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소위 말하면 메가처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회를 시드니 개척할 때나 여기나 큰 교회 뭐 많이 모이니까 뭐 개척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것에 그렇게 많은 기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주일날 설교할 날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많이 느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큰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편의를 제공받으며 인조해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 종교 시장에 마약이 흥행합니다. 마약이 뭘까요? 순간의 만족.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용노계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안일하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기는 문화적 향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를 지키고 흥금 좀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주하기는 삶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 매일 우리는 이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세상과 싸워.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들을 계속 흔드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좀 귀찮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대로 두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그 친구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중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일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컴포트 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내 감정과 내 기호와 내 성향을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출석도 열심히 하는데 망한 길로 간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길이겠어요.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성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 때조차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자제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문득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동물들에게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 본능이라는 말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추석 연휴 우리의 참 본향을 기억하고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 있다면 그런 소망을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기도회 실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극동방송 70주년 미스바 대집회로 모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크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흑암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셔서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세우사 극동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받으소서. 주님의 붉은 피가 흘러넘치는 방송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를 통하여 무심령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온누리에 저 북방에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살려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의 그 신음소리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박해받고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우리 부르짖는 성도들의 피 묻은 피의 호소를 주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소서, 위로하소서, 치유하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0: 오늘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정한 목사님 사모하고 사모한 말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렬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노주은입니다. 저는 12년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5번이나 미주찬양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아이를 기다렸지만 참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많이 기도도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저희 부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이 미주찬양선교를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부산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그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귀한 딸 내외가 자기를 원하고 있어
3: 아소서.
2: 하나님 명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어.
3: 아멘.
2: 저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되 하나님 앞에 상담되게
3: 됩니다.
2: 하나님께서 이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3: 아멘.
2: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대표 주시옵소서.
3: 아멘.
1: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선생님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고 제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찬양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다녀왔고요. 바로 다음 달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할렐루야.
1: 더 놀라운 할렐루야. 것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 응답을 곱절로 응답을 해주셔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4: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지휘자 어린이 지휘자가 아기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 내려왔는데 거기 운영위원장 장로님하고 그 같이 가신 장로님들하고 그 좀 조용한 장소가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지금 한나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덤으로 쌍둥이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목사가 한 일이 아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속에 그림 공부를 하려고 에버 둘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 한스 나인스탄이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금을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도저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두 친구가 서로 만나서 야 우리 둘이 다 학교 갈 수 없지만은 한 사람은 가서 노동을 해서 학비를 보내주고 한 사람 가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우리나라가 되면 가위바위보 할 텐데 한스가 내가 먼저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네 학비를 보내줄게.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버트 울러가 먼저 미술학교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는데 1등으로 졸업 맞고 그 사람의 작품이 하나 둘 명성이 있어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내가 한산 찾아가서 미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그 동네를 가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있는데 자기 친구 한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이제 미술 공부는 더 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내 친구 에어버트 울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에어버트 울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케치 연필을 가지고 그린 기도의 손이 에어버트 둘러가 그린 유명한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독교 믿는 성도들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아니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 어느 교회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향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누구 거 먼저 해줄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죠. 나는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면 트럼프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3,500억 달러를 약속한 거예요. 3,500억 달러가 얼마인지 알아요? 요새 그래도 1,340대, 1,500대 하던 게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만 불 시대에 접하고 있죠. 한국 잘 사는 나라요. 한국 좋은 나라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대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불태워 없어진 대문을 다시 고쳤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어디 있나? 누가 그래요?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한 손이고 기도하는 손은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사회 본분이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인데 암에 걸려서 희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하루 매일 장 목사님 위해서 전화를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장 목사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꽃도 굽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장 목사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요. 저 양반 부흥회를 한 달이면 네다섯 번씩 나가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댕기면서 부흥회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지금 데려가시면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두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사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줄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요. 나 오늘 요래 나이가 한국 나이로 93살이요. 그래 내가 일본 정치 때 1학년에 들어갔지 2학년 됐지 3학년 됐지 4학년 됐죠. 일본 말 안 하면은 벌써요. 먹을 것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에 한 끈이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정치해서 장관 아니면 국회의원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이 없어서 월사금을 못 냈어. 그렇게 가난했어. 6.25 동란이 딱 터지니까 미군 부대가 우리 동네 옆에 오더라. 아이, 여기서 초콜릿도 얻어먹으러 쫓아갔다가 하우스보이가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미군 하나 만나가지고 나 유학 갈 때 돈 1달러도 우리 집에서 보태주지 않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불쌍하다고 창호지 부적 두 장을 시내 가서 사가지고 여기다 꿰매주더라. 그러고 고향 생각나면은 아파트 가서 흙 한 주머니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에 싸줘서 고향 생각나거들란 이거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고향 생각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 펴본 적도 없고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나를 집어넣었어. 그 미군이 배 타고 가서 중학교 3학년부터 했지. 왔다. 그때 나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 미군 욕하는 욕만 내가 배워서 군이다. 1학교 다 낙제. 1학기 다 낙제 섬춘데 선생님들이 제 영어만 배우면 따라올 거 있으니까 그냥 F 줄 거를 D를 다 줬어. D를. F는 낙제요. D는 턱걸이요. 올라가는 거라. 그래 한 학기 지나고 어느 신학생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영어 성경책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나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전도 다 하고 너 예수 믿을래? 내가 한 가지 물어봤어.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집니까? 난 매일 울었어. 나 17살 때 유학 가가지고 집에서 뭐 우린 전화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매일 울어서 저녁 때면 고향 생각나지요. 어머니 생각나지요. 친구들 생각나지요. 공부는 못 따라가지. 매일 울다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생이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믿어봐요 본전이요. 나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라. 무릎을 꿇고 나더러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 뭐 내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들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더듬더듬 더듬더듬 기도하니까 미국 신학생이 자기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딱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나 포옹을 하면서 네가 진짜 예수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야, 세상이 바뀌었어. 고향 생각도 사라졌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기에는 우등생이 됐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 사진 보시면 저게 무슨 사진인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전국 은병대회에서 입상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영어 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해? 제가 내 스피치 선생이요. 스피치 선생이요. 이뻐요. 나저 상타로 윌리엄스버그 버지니아까지 가서 상타 갖고 온 거예요. 테레비도 커다란 거 하나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우스보이 출신, 가난한 농촌에 소작 아들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사금 갖다 내야는데 돈이 없어서 월사금 못 갖다 내는 날은 내가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극동방송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돈 하나도 없었어, 이거 질 때. 사람들이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벽돌 한장 내가지고 이거 헌당하는 날빚싹 갚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대한민국에 예레미야가 어딨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 골프 선수. 그 사람이 저 전라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잭 니클라우스라고 그러는 사람이 골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 그런데 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한국에서 번역해서 최경주 선생님이 그책한권 주고 이 사람은 책을 보면서 골프를 배웠어.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대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거스타에서 하는 메스터스라고 하는 대회하고 하나는 현충일에 5월 30일이 미국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에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그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탑 골퍼들만 와서 치는 거예요. 최경주가 거기서 1등을 했어. 야, 시골 저 섬에서 온 사람이 책한권 가지고 완도에서 왔대. 그 사람이 거기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가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오늘 내가 1등을 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을 했어. 그 아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여기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해봤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 텍사스에서 사는데 내가 그 집에 가봤어. 저택이요. 부자요. 야, 완도 섬에서 나온 사람이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왜 사느냐 물어보니까, 꿈나무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리키고, 밥 먹이고, 그러는 사람이 최경주 내외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완도 섬에서 나온 최경주가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1등을 했어. 잭 니클라우스 제치고 타이거도 제치고 한국 완도에서 나온 사람 1등을 시킨 것은 마누라가 끊임없는 기도에, 그래 너 한번 1등 시켜줄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최경주가 또 나와야 돼요. 최경주 만화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기도는 위대한 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병 고치는 것도, 암도, 경제도, 근심도, 욕심도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죠. 바울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었고 잔 낙스 목사님의 기도가 메리 여왕을 두렵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 사흘이면 죽는다. 야,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흘이면 죽는다고 이 사람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지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달에 볼일 보러 갔다가 하나님이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준다고?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아이 춤추지. 왜?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준 것은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암병을 없애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의 생애의 우선순위가 뭐요? 기도요. 한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예수님 우리 대장이지? 나는 쫄병인데 우리 대장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은 근데 나 같은 쫄병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 안 해. 겟세마네 동산에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5천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갖다 놓고 예수님 뭐 했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했다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5병이요. 야, 이 제자들한테 주면서 너들이 갖다 나누어줘. 몇 명이 먹었어요? 5천명의 남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때 여자들은 안 먹었을까? 더 먹었지 남자보다. 애들 쫓아왔을까 안 쫓아왔을까? 아이 쫓아왔으니까 조그만 놈이 엄마가 싸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갖고 왔다가 예수님 제자가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참 그 애들 기특해. 나 천당에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야 너 배고픈데 어떻게 그거 내줬어? 예수님이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꽉 가지고 안 주는 사람도 덜 앉아있다. 예수님이 달라고 주세요. 그러면은 5병 2여의 기적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줄 텐데 뭐 11조 내는 거 가지고 발발발발 떨지 말고 드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나는 체험해 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요. 델리 포지라고 하는 데가 워싱턴 외곽에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지금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하는데 죽을 지경이라. 왜? 영국은 대포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군량미도 많은데 지금 이 사람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요. 벨리 포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눈이 막큼 쐈는데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 FBI라는 게 있죠. 수사국장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제이거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 수사국장.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 뭐가? 기도가. 우리나라에도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왜? 교회에서 뭐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상기하는 게 교회예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한 김구 선생.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지도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 그래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 예화 하나 끝마칠게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거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받고 지금 3층에서 지하 1층에서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따금씩 나가시다가 그냥 손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조용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얹고 또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다 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 그 나는 하나 붙들고 2분, 3분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왜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늦게 오느냐? 내가 이은고를 했어. 같이 집회로 많이 댕겼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내가 하는 얘기 맞나 안 맞나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목사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의 기도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나 명이 날 텐데 목사님 바쁘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날 땡뜬 거예요. 왜? 조모영기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됐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갈망하는 마음, 조용기 목사님이 손 한번 얹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갈망하는 심정.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나? 나는 궁금해. 기도받으러 왔어. 기도하세요. 나도 저긴 저쪽에 가서 그냥 기도해 줄 텐데, 6.25 동란 때 38선 근처에 Heartbreak Ridge라는 데가 있어. 비탄의 산맥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름 진게 아니야. 미국 정군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너무 많은 미군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했겠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아들을 보내서 집에 오지 못하고 저기서 죽었어. 그거를 취재한 기자가 저 이름을 Heartbreak Ridge라고 지어놓고. 잘 들어보세요. 이쪽에는 공산군이, 그걸 팍소라고 그러죠. 공산군이 참호를 파서 이쪽에다 대고 총질을 하는데, 여기는 미군이 참호를 파놓고 저쪽에다 대고 총을 쏘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지, 그 곳을 Heartbreak Ridge라고 써서 미국의 신문마다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적탄이 비날로도 내려오는데, 미군의 참호에서, 팍스홀 참호에서 한 50m 떨어진 적진에 미군 사병 하나가 적탄에 왼쪽 어깨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살려달라고 헤엎 헤엎 외치는데 미군 참호에서 들려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비날로도 날아오는 적탄을 뚫고 거기 가서 데리고 올 사람 하나도 없었어.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자꾸 보더니 9시가 땡 하니까 두 말하지 않고 비어서 50m 가서 그 사람을 억지로 억지로 데리고 왔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준 다음에 거기 사령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네는 왜 9시가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쓰러져 있는 장병을 데리고 왔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내 손목을 꼭 잡고 매일 9시가 되면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갔다 와라.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 오늘 목사님들이 바쁜 목사님들이 왜 왔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나는 어려서 정몽주 어머니의 정몽주에게 절개 지키라고 하는 백로가를 내가 들어봤어. 백로야 백로야 검은 까무기 뜻속에 가지 말라. 쇠망에 가는 고려를 걱정하다가 선주교에서 피 흘리고 죽은 정몽주의 눈물. 그 담신가를 보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님에 대한 충성. 선주교에서 그런 것을 외치며 저기 왕을 위해서 저기 고려라고 나라를 위해서 평생 바친 것을 봤을 때 오늘 한국의 정몽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의 주의 복락을 더하시고 은혜 70년, 복음 70년,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극동방송 위에 또한 이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방송을 통하여 시청 청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기도회 실황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오늘 첫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보내드렸는데요.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카고에는 켄트 법과대학이 있는데요. 법대로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어느 한 해에 졸업생 수석상을 받는 자리에 오버턴이라는 학생이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 오버턴은 내 상의 절반을 내 친구인 가스프리작에게 돌립니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입학식 때 학교 계단 앞에서 만났는데요. 오버턴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죠. 학교에 처음 와서 학교로 올라가는데 큰 계단을 만났는데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카스프리작이라는 학생이 멈춰서 오버턴의 손을 잡고 강의실로 인도해 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카스프리작은 팔 하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은 우정 속에 거했고 여러분 법이라는 게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법전도 두껍지만 이 판례의 집을 많이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데요. 이 맹인을 위한 이 글자로 만들어진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법전은. 그런데 이 오버턴이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스프리작이 얼마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책을 읽어주고 이해할 때까지 암기할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읽어준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아주 훌륭한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고 또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그 친구도 실력이 출중하게 되어서 둘 다 미국에 기인하는 좋은 법조인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의 도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클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이 돕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꽃을 필 수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기고받았는데요. 1등이 뭘까요? 1등은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척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곁에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들 보면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그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석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01년생이시고 우리나라 기독교 운동가 중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분인데 이분이 198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89학번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의 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는데요. 너무 작아서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고 순간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들은 가지셨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데요. 요는 야훼의 줄임말이고요. 나탄, 나단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나단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두 사람을 주셨는데요. 나단 선지자와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셨습니다. 둘 다 이름이 나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을 때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깨우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주셨고, 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친구는 첫 번째로 영과 영이 통하는 친구인데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몇 번? 두 번, 생명이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와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네페시 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성경에는 다 똑같은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러니까 다윗의 영과 누구의 영이? 요나단의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영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영이 통했을까요? 이걸 알려면 사무엘상 17장을 봐야 돼요. 한 장을 뒤로 넘어가 보면 한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7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에 칼이 그 나라에 두 자루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왕, 하나는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어요. 다 농기구를 들고 블레셋 철기 문명과 맞서야 되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영이 통해요. 요나단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다윗이라는 목동 소년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과 활과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네 하고 그 영이 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와, 저 사람 신앙 대단한데, 저 신앙을 본받고 싶네, 친해지고 싶네, 함께하고 싶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복입니다. 와, 저 사람의 기도가 살아있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기도를 본받을까? 저 사람 만나면 말씀이 있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서로 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성경에는 요나단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었고요. 사울왕의 다섯째 아들 이스보셋이 똑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이 될 때 40살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아들들이 다 죽죠. 다섯째 아들만 살게 됩니다. 그럼 첫째가 요나단이니까, 자, 그러면은 대강 계산을 해보면은 적어도 다윗보다 20살은 많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둘을 친구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친구가 아니라 거의 삼천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요나단은 왕자이고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도 다윗은 뭐 한 17세, 18세 정도 됐다면 요나단은 거의 마흔에 가까운 완숙미를 가지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왕자의 신분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던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고 먼저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분 고하가 다르면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만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에 아주 정말 떼돈을 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 수백억, 뭐 천억대의 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사업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곳입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이죠.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창녀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통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 사람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누가 한 말일까요? 유다가 한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유다는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데 동생인 줄 모르죠. 요셉은 형들이 변했나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놓는데요. 그때 유다가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시여,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이의 내패시와 아버지의 내패시가 영원히 결합되어 있어서 이게 끊어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 베냐민은 보내고 나를 대신 볼모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다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자기의 몸을 대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가 있거든요. 가로는 이웃과 이웃을 영으로 연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다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됐지. 아니요.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땅과 하늘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이 피조물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참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품격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유용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세상에서 허비하다가 끝낼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효용성을 따집니다. 쓸만한가? 필요 없는가? 우리 회사에서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거기를 따져보고 사람을 쓰고 내치고 결정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금의 한국 교회가 그런 수순을 사회와 똑같이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나 우리한테서 얻을 게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는 언약으로 맺어진 친구를 요나단과 같은 친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여러분, 언약은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동등한 사람끼리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귀족은 귀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왕은 왕과 언약을 맺죠. 왕이 평민하고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둔 관계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50대 중반까지 광양 땅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때문에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내 취미 때문에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가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속에 있음을 자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한 대로 지금 현재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게 되고 요나단이 나중에 전사하고 그의 자식 므비보셋 절름발이 장애를 가진 자식은 나중에 다윗이 걷어서 왕자의 식탁에서 같이 평생을 식사하면서 뒤에서 도와주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이익적인 관계입니다. 그 이익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의 관계, 교회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앞까지 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품격 있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구나. 다윗을 내가 세워야겠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자리를 놔버려요. 반대로 사울은 자기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붙든 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인복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 절패, 절명의 순간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공격에 그는 끝내 한 번도 그 꿈을 펴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 안고 견지하고 또 지지하고 축복하는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친구는 하나님의 직무에 순종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데요. 탤런트 김혜자 씨 잘 아시죠? 우리 국민의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는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믿음의 가문이신데 이분이 고 김수미 씨와 아주 친분이 전원을 잃기 때문에 아주 친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나이는 김혜자 권사님이 위신데요. 한 번은 이 김수미 씨가 공황장애가 와서 연기 활동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이 이제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살면서 친한 연예인들에게 돈을 구워가지고 몇 달을 연명하는데 그 소문을 김혜자 권사가 듣고 김수미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통장과 도장을 김수미 앞에 내려놓으면서 수미야, 이 돈은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모은 내 전 재산이다. 그런데 보니까 네가 아프리카다. 네가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재기해라 하고 전 재산을 줬다고 합니다. 그걸로 모든 빚을 갚고 나중에 재기에 성공해서 물론 빚을 갚았겠지요. 김혜자 권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권사로 임직받을 때 권자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권자가 격려하고 위로할 권자, 성령님 보혜사와 똑같은 권자란 걸 그때 임직식 때 듣고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권사로 살기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을 쌓아놓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쌓아놓은 것은 다 아프리카를 위해 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이 직분입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무한 화목과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경영과 다스림과 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직분에서 책임과 의무는 빠져버리고 권위만 남아있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 위에 안수집사고 안수집사 위에 장로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직위는 반대입니다. 높아질수록 어디로 가야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성경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요나단처럼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동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을 잘 지키는 것처럼 영적인 품격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정말 품격 있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겉옷, 우리말로 하면 망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과 칼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자신의 권위, 자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다음 왕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가 렘브란트인데요. 자, 그림 한 장 보시죠. 렘브란트가 1642년에 완성한 작품

0: 작품인데요. 작품의 이름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1642년 렘브란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이별을 경험하고 그 이별을 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 장면을 보고 아 이걸 그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린 작품인데요. 자 여러분 저 보면은 요나단은 중후한 왕자이고 다윗은 목동인데요. 옷이 누굴 걸까요? 왕자의 옷을 입었고요. 칼은요? 칼도 왕자의 칼을 누가 차고 있습니까? 다윗이 차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인자한 얼굴은 보이지만 다윗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인데요. 이 그림에서 가장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곳은 다윗의 등입니다. 그리고 등에 요나단의 손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 그림을 찾아서 확대해 보면 손을 아주 크게 그려놨습니다. 두툼하게.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신의 등을 요나단에게 맡기고 흐느끼고 있는 다윗을 감싸 안는 요나단, 그리고 그 뒤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잘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등을 기댈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자기의 마음을 놔버려요. 그렇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무거움을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꼭 이걸 빼요. 야, 예수님이 그냥 나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한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뭘 명령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장 먼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걸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었으면 다윗의 미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정말 친구를 위해서 마음과 영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분들이 되셔서 이번 추석에 가족을 살리고 또 태신자들을 잘 살려서 오늘 생명의 잔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5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놀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불모지 혹은 절망이란 뜻의 로드발이라는 낯선 땅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므비보셋은 다시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는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됩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왕가의 식탁에 다시 앉게 된 것은 그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이죠. 당신은 왕조가 교체되면 이전 왕의 후손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고 사실 집요하게 다윗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사울을 생각한다면 그 약속은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었죠. 이처럼 구원은 행위가 아닌 언약의 결과입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로드발과 같은 절망의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다윗의 이런 태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므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므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로 인해 진심으로 엎드리게 되는데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다리 저는 자로 살아야 했던 므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함과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처럼 저는 다리로 숨어 지내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괴로움 속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요나단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숨어서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내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0: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0: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0: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1: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0: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0: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0: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1: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0: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2: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1: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3: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0: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2: 내가 어디 있느냐?
3: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3: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2: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0: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2: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 아담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금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2: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1: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1: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1: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2: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2: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0: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1: 내 죄벌을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0: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2: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3: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2: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4: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2: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0: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장.

0: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0: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0: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로 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0: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시편 65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관시우신다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죠. 한 해에 위해 하나님이 은혜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며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들판마다 곡식이 있고 작은 산들까지 기쁨으로 띠를 두른 것 같은 계절입니다. 올해 우리 삶에도 그렇게 거둔 열매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모든 결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내렸음을 이 저녁 이 밤에 기억합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하늘을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

네, 첫곡 이성신의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띄워드렸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저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뒤를 띄었나이다. 시편 65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올한 해에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맺힌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기대만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꼭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저녁도 오늘 이 밤도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어지는 은혜 찬양 두곡 준비했습니다.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그리고 손경민의 은혜 두곡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띄워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의 첫날,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명절의 첫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 오늘 이 밤에 다시 떠올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무엔의 디지털 싱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시고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만 큰 영광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이번 2026년 추석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하고요. 오늘 끝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내일 밤또 다시 감사의 찬양들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그 은혜로만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곡에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편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글을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도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의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감동이 돼서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우리 방송 가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힘들 때 숨을 곳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밤 그 든든함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는 곳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폭풍 같은 시간이 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몰아치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폭풍을 당장 멈춰주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피할 곳은 있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유효림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한웅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케인과 브룩 리거트워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 Phil Wickham의 Better Belongs, 그리고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The Love of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숨어있는 곳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려는 게 아니라 쉬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피난처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쉬고 자신을 정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서둘러 나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회복될 때까지 머무르고 좀 힘을 보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추석을 맞아 크게 세 개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찬양과 감사,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 함께 했고요. 오늘은 추석이죠.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시편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봤고요. 각 테마에 맞는 시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멋진 가을에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 이 감사의 시편이 가장 멋진 시가 아닐까? 그래서 시편 몇 편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의 시편 네 편을 골랐는데요.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핵심 주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광야, 감옥, 질병, 바다의 폭풍 등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감사 찬송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김도현의 그 광야로,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감사 시편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였고요. 오늘 추석인데요.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과 나눴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드리는 감사, 또 대표적인 시편이 30편입니다. 핵심 주제어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핵심 주제는요, 죽음의 문턱이나 깊은 슬픔 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드리는 개인의 감사 시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유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30편입니다. 한 편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공경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유경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의 세 가지 테마 중에서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시편 네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편, 34편, 그리고 마지막 116편입니다. 핵심 주제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입니다. 사망의 줄이 얽힌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며 드리는 서원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안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추석 맞이할 텐데요. 아, 정말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맛있는 송편과 또 음식들 차려놓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나의 믿음도 굳건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날은 조그만 시련에도 뿌리채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스월드 챔버스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 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여수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펄룸의 Give Me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엘빈 슬로터의 Made Me Gla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 지내온 것이 참 행복했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와 행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내온 것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을 아름답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또 과거의 서운함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북녘땅에서는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이산가족분들의 아픔도 떠오르게 되고요. 이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얼른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운행하시면서 저희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같이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 꾸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이런 정보성 내용들이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같이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될 수 있도록 잠시라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함께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적에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준비했는데요. 함께하시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탈북민교회 사역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전 북기총 회장이시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를 사역하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매주 한 교회 또는 두 교회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목사님도 보시면서 또 한번 기도하게 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교제에 온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0: 네, 이 시간에 매주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탈북민 교회가 이런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있구나. 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구나. 생각만 그치지 마시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세워진 평양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0: 예, 보니까요 목사님 인천에도 탈북민 교회가 몇몇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만 4개 가 세워져 있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인천에 탈북민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남동구에 가면요 무려 2,000명이 넘는 탈북민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그래서 더 많은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0: 그러네요.
1: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자,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1: 네,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20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딜까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예약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예. 목회자분이 또 탈북민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주변의 간증

0: 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의 축복이고 간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좀 희미해질 때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근데 그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또 기도한 것들 붙들고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이제 인천 남동구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감당하게 할 사명이 있구나라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때 가게로 쓰던 작은 사무실을 개조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넓은 예배당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2025년의 사역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요 사역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의 성별이 여성이 70% 정도가 됩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럴까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탈북민 목회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여성적인 목회 리더십을 필요하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사역, 이제 그런 목회자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변에 있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여성 성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여성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한부모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교회에서 함께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탈북민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마다 성도들이 왔을 때 말씀을 세 가지씩 함께 나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일들을 이제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교사와 반주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사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외부에서 이렇게 오기보다 지금 교회 나오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반주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1: 이런 많은 좀 일꾼들이 잘 자라나고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일꾼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는데 교회의 사역에 어려운 점은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0: 네,
1: 있을까요?
0: 우리 목사님,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역 내 탈북민 영혼 구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조금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음향과 스피커가 이제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이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까 예배하고 할때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역시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사역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음향 시스템 꼭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눠 드릴게요.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로들을 잘 살피고 인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성도 10명에게

0: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의 기둥이신 집사님이 중국에서 헤어진 딸들의 소식을 하루속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예. 국내 사역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까지 품고 가는 이 평양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평양 예루살렘 교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임혜진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볼게요.
0: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탈북민 교회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군사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세포비서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출자하고 중동 8개국과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시키는 로봇 학교를 열고 내년에는 시설 규모를 현재 약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최근 전력 공급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햇곡식을 미리

가공해 두기 위해 밤늦게까지 방앗간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베네수엘라에 잇따르면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국산 항공유 수입이 늘어 이달 한국의 대유럽 수출량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르며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에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니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정치적 기율과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형성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승진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군사검찰로 넘겨졌으며 당적 박탈은 다음 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장유샤는 한때 중국군 서열 2위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군 인사로 꼽혔고 류전리는 중국군 작전을 총괄하는 연합참모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중국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리상프 전 국방부장과 명호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했는데요. 장효샤와 류전리까지 축출되면서 통상 7명으로 구성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시 주석을 포함해 2명의 현역 위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기율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아들의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 간부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엔케이 함경부터 소식통에 따르면 명천군 철도 부문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동료들에게 군에 입대한 아들과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혹시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여성의 아들은 약 1년 전에 입대했고 부모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후방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과 인맥을 동원해 제7군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병훈련이 끝난 뒤 실제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게 알려지면서 부모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당 세포비서로부터 군에 간 자녀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 다른 군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군에 입대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50억 달러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8개 나라가 같은 규모를 출자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운영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이란전으로 파괴된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중동지역 정유시설과 유전,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안은 아직 관련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참여 국가와 규모, 출범 시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재건할 경우 다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기 위한 이른바 로봇 학교를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문을

자동차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작업 등 다양한 과제를 학습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담당하도록 작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아틀라스 2만 5천 대를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미국에는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현재 센터도 내년에는 별도 시설을 마련해 지금보다 약 10배 규모로 확대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동차 제조뿐 아니라 항공 우주와 반도체, 물류, 식음료 등 다른 산업에서의 아틀라스 활용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추석을 맞아 햇곡식을 가공해 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방앗간들이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염주군 일대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계기로 공급되기 시작한 전기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수확한 곡식을 한꺼번에 가공하고 있는데요. 평소 농촌 방앗간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기계 가동을 장기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기가 언제 다시 끊길지 모른다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확한 밀과 보리는 가루로 빻고 옥수수는 말리고 손질해 옥수수 쌀로 만들거나 국수로 뽑아 명절 음식과 겨울철 먹거리로 저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수확철에는 평소보다 먹거리 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각 가정이 형편에 맞게 별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어 추석과 다음 달 10일 당창건일까지 주요 명절이 이어지면서 수확한 곡식을 미리 가공하고 저장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국수처럼 상대적으로 빨리 소비되는 음식은 식량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많이 만들기 부담스러워 어떤 곡식을 얼마나 가공하는지를 통해 가구별 형편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다시 나섰습니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시설 투자 부담으로 2021년 현지 합작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번 양해 각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액이나 계약 기간은 담기지 않았지만 미국 쉐브론과 이탈리아 에니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체결됐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유전 개발과 원유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와 국가 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대규모 석유 협정을 맺고 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유전 17곳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약의 수익 배분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시장 개방을 통해 장기간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중동산 항공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럽이 한국에서 항공유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유럽이 한국에서 수입한 항공유는 하루 평균 12만 9천 배럴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전 이후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과 수송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의 정유 제품 공급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새로운 공급처로 떠오른 것인데요.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는 올해 4분기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 규모가 하루 평균 51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의 주요 석유 저장 거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노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지역의 항공유 재고도 최근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난 7월 항공유 생산량은 약 1389만 배럴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한국산 항공유를 유럽으로 운송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의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달이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늘 오후 11시 31분이며 내일 오전 5시 38분쯤 해가 지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오후 5시 24분에 가장 먼저 달이 떠오르고, 부산은 5시 25분, 대구는 5시 27분, 대전은 5시 32분에 달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볼수 있는 달이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아닌데요.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모습이 되는 망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오전 1시 49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달은 왼쪽 부분이 아주 조금 덜찬 모습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음력 보름과 천문학적으로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은 음력 날짜와 실제 달의 공전 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25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남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인천과 백령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속초에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인천 20도, 속초 18도, 파주 16도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인천과 파주 26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정읍 19도, 군산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8도, 군산 27도, 천안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안동과 상주, 통영, 창원, 진주는 오후까지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 통영 20도, 울진 18도, 안동 1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통영 27도, 안동 26도, 울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5도, 서귀포 22도, 제주 21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서귀포 27도, 이어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양덕과 자성은 오전에 한때, 평양과 강계, 사리원과 신계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19도, 사리원 18도,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7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의 하늘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장진, 원산과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원산 20도, 함흥 17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2도, 함흥 21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날이 밝으면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웃음 짓는 얘기로 가득하겠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시간 보내는 여행객들도 많을 텐데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0: 행복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휴일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 또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또 평안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북녘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명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녘까지 고향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귀성객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명절 기간에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1: 예수 사랑하시.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음력 8월 15일,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계절에 속하는 날로 여기고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명절로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 명절을 걸어온 길도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참 많이 다릅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가족이 모이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비슷한 모습도 있겠지만요. 북한에선 한동안 추석을 금지된 명절로 여겼었죠. 그러다 1988년 다시 민족 명절로 지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최대로 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런 명절을 맞아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 실향민과 같은 분들, 또 생이별해야만 했던 탈북의 길에 오른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들. 이런 눈물과 한숨이 아닌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가족들이 두 손을 맞잡고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면서요. 추석 명절을 맞은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초찬송으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수고의 힘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신 그리고도 앞으로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북한 땅에도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과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루도 매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찬양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이종익 씨의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김요한 씨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것, 하나님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참이라면 이전처럼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지.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자기 집이 점점 멀고 하나님의 집이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도로, 야, 뭐 너희 집이 가지 말고 나하고 하루저녁 가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에녹이 쫓아가서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태 돌아오질 않았어. 하나님 동행하면은 복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약속 목숨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이 암송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암송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 누구에게?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빛되신 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천성길을 버리고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앞선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성도여 안양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또 넓은 들에 이끈 곡식 찬양사역자 나무현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 북한에서 온 영광규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명절 메시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연광규 목사입니다. 고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을 맞아 남쪽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둥근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가족과 민족, 나라의 하나됨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고통과 억압의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 에스겔서 3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억압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어둠의 밤을 찢고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새로운 자유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추석의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악을 무너뜨리며 복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의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추석에 남과 북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영광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추석 인사, 추석 명절을 맞은 고향 북녘당의 남과 북에 전하는 명절의 인사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설 때저 환한 보름달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에 환히 비추이는 추석 명절 이 하루를 구하면서요. 연휴의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온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감사하는 성도요. 크리스토퍼 필립스의 연주 찬송, 피아노 연주 찬양 올려드리고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고향 땅 북녘에 띄우는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띄우는 편지, 추석의 인사와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헤어진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낯선 땅 중국에서 매일같이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추석을 맞아 전해보는 오늘의 안부와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북한 땅에 계신 오빠 동생을 그리며 헤어진 지 20년이 난 세월이 흘러도 매해 설날과 추석이 돌아오면 잊어지지 않은 오빠 동생들. 잔학기나 입고 쓰고 먹고 잘 때나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빠 동생들 그리며 이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오빠는 집에 식량이 다 도둑질 마치고 내가 가다 죽어 한 삽을 못 마시던 그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선합니다. 내 동생 경관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있던 시원을 제수던 그 일과 뭐 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랩을 하던 그 인상이 지금도 눈앞에 산산해요. 동생들 하루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북한으로 닿게 하시며 북한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들의 영광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며 통일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이 영원한 영생과 삶이 이루어질. 사랑하는 그리운 오빠 동생들, 이날도 북한 복음이 통일을 기다리며 성공한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가리기를 믿으며 굳건히 살아가리라 바라면서 이 못난 이 짐, 이 동생 언니는 연필을 넣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헤어진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지만 설날과 추석, 대명절만 되면 더욱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가족에게 쓴 편지, 낯선 땅 중국에 정착해 매일같이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오빠와 동생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중국 땅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향 땅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추석 명절 그 소망을 더욱 간절히 올려드리며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서 온 경숙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회개의 열매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바로 서는 훈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죄로 뒤덮인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왕국을 세울 때는 그것이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워놓고 해서 하나님을 급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멀어졌던 모습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위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아야된 것은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잉태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침은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러지 말 거라고 다시 또 하는 것이 뉘우침이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고 새 사람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술 근처도 가지 않고 입에 대지 않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에 한눈을 팔면 유혹의 물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 물에서 희끗희끗한 무슨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니까 유령인가 보다 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령할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고 걸으면서 예수님 보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은 설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예수께로도 눈을 떼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자고 옆에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무서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바다에 빠지고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유혹의 바다에 빠지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도 떼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교만으로 같이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달랐는지 마태복음 23장에 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0: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무리 무덤을 잘 장식하고 호화롭게 해도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거룩 아주 마른 문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의의 길로 인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기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수라는 분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가서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망나니들이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고집과 교만이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깊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못 봅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물고 뜯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걸 끊어내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도박에 빠져서 그냥 온 재산 탕진하고 절망에서 사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다 끌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같은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같이 죄 허물에 중독이 되었던 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옵니다. 우리들의 일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지나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도, 평안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황해도 지역으로도 곳에 따라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광주와 목포, 여수, 포항이 20도, 평양과 서울, 대전, 대구가 1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이 17도,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2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과 서울, 광주, 목포, 제주가 27도, 개성과 춘천, 대전,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추석 명절, 이 하루도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아침 평안하십니까? 좀 이른 추석이지만 제법 누런 빛을 띠는 가을 들판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해 봅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촉촉한 수분과 바람과 햇빛이 그분의 가슴에는 늘 넉넉하셨죠. 그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은 그러고도 이렇게 충분히 남아 가을 들판에 풍성한 열매 되어 우리에게 또 한 번 내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의 추석 명절 드시면 좋겠어요. 하늘 높고 바람 서늘한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만유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3장에서 법궤를 메어가다가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후로 늘 묻는 왕으로 세워져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들이 여호와의 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이유는 사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이지요. 자,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윗은 꼭 궤 앞에서가 아니라도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묻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는 왕으로 우리 1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용기 있게 모셔오기를 결단을 합니다.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체험이 누적된 거죠. 확신 앞에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궁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한 후에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그 언약궤를 모셔드릴 장막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장막을 친 거죠. 자, 여러분 성막은 원래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이 성막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나중에 이 성막이 사사시대 전쟁 이후로 실로에 정착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을 꺼내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성궤,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죠. 자, 그렇게 분리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다윗 때에 이 성막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노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노베 제사장에게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와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먹게 됐죠. 근데 이 진설병을 먹게 될 때는 사실 그 안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분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이 이제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준 걸 알고 그 노베 제사장 가문을 이제 완전히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했다가 성막은 기브온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기브온.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건 그동안 성막과 그 다음에 이 성궤, 언약궤가 분리가 되어 있다가 마침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영구히 세워지기를, 영구히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 때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면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을 하시죠. 자, 어쨌든 지금 이때는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분리되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들이기를 원했고, 그때 장막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쳤던 장막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정식 성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에 휘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대상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의 구분이 있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이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다. 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레위 사람인들이 어깨를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메어 올리고자 한다. 자, 그럼 메어 올리려면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자격이 되는 합당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야죠. 자,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아론과 레위 자손의 명단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솜, 또그 이후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총 862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 가문의 대표 가족, 그핫, 무라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르본, 우시엘, 이렇게 해서 모두 모이게 됩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러죠. 자,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성결하게 하라. 14절에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걸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도 삶의 예배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모세 오경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화를 면하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의도는 선했죠. 좋은 의도. 그런데 그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의도가 좋으니까 어떻게 뭐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의도를 실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가 어려움을 겪죠. 아니, 모시려는 마음 중심은 알지요. 그러나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죠. 지혜. 우둔하면, 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절차를 말씀에 따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인간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편한 대로 하면 마차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이건 뭐 해야 된다? 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편리함의 논리가 신앙생활을 압도하면 안 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 아이, 하나님 불편한데 그냥 수레로 쭉 가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만유리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레위인이 메고 직접 하나님 앞에 걸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윗이 마음은 선했지만 하나님이 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또 화도 나고 마음이 되게 움츠러들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한 게 뭐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명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메고 갔다, 규례대로 메었다, 계속 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족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도 보기 싫고 사람도 서운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분은 또 자기가 말한 걸 좀 기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가 말한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100%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속상하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죠. 다윗은 진짜 이게 민망했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술에 정성껏 모시고 와라. 근데 자기가 해놓고 죽어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이목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모양 구겨지고 얼마나 무안하고, 또 죽은 사람 가족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히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 왕 제대로 된 거 맞아?

0: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얼 놓쳤는가? 무얼 잘못했는가를 잘 돌아보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두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전의 실패를 다시 복구하여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언약교회에 입석이 쉽지 않아 흔들리는 법궤를 부지중에 만진 우사가 죽었고, 예정이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나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셔집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성실하게 성전 일을 수종들던 레위인들이 쓰임받죠. 스스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만큼 받는 은혜도 더욱 클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는 왕의 몸에서 내일 본문에서는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리며 또 기대하던 법궤인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뿔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왕이 조금도 채통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의 앞이잖아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어미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차서 옮기는 모습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 간에도 질서와 법도가 잘 준행되도록 말씀을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명절 되십시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수 서문학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학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은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9월 25일 추석에 보내드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어라. 오늘 레옹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을 지나고 있었죠. 사랑한 아내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아직 배우자가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지요. 그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품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하자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낙타는 흔히 사막의 배라고 불리우는 동물입니다. 목마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0: 수백 리터의 물을 길어야 했고, 또 서너 시간 이상 우물과 구유를 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리브가가 불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히 달려가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리브가의 섬김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행동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여라고 하는 그녀의 첫 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었고, 따뜻한 말이었고, 친절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말과 태도가 그녀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믿음의 가문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능력보다 그녀의 성품을 보셨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죠. 받은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에는 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수많은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리브가의 친절과 관대함은 메시아 족보로 이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특별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리브가처럼 한 걸음 내디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가까이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주어진 것에 기쁘게 충성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추석날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추석은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하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좋은 날씨에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인사 다니고 오랜만에 얘기하고 노는 일들이 우리네 명절입니다.

명절의 풍경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들이 갖는 어려움으로 추석 명절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안 계셔서 이 명절이 슬픈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을 살피시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함께 이 명절을 나누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번 추석은 나누는 명절을 만드시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영락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운 끈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요한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 직전에 몰린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진 것이 아니었지만 전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를 앞두고 왕은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것이 남겨진 병사들을 위한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망한 왕의 눈에 곡식 하나를 운반하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개미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곡식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처량한 개미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같구나.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러나 개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번이 넘는 시도 끝에 마침내 개미는 곡식을 들고

위를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전투에서 패배한다 한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미로부터 끈기를 배운 왕은 전열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열세를 극복하고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티무르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추석날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참된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위로할 위자에 일할 로자입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을 만날 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또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실패를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 나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성도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완벽한 척,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혹 직장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과 또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처럼 주님을 위해 그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능력이 나타날 때 있죠. 그러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무기력에 빠질 때 또한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죠.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고 또 만나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 또한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일회성의 위로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엘리야도 연약할 때가 있구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어제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수레 앞에서 26km나 되는 그 거리는 먼 거리를 달려갈 만큼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엘리야 선지자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맞나 싶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저 북쪽 갈릴리 옆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도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직선 거리로 160km 이상이 떨어진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4, 5일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아니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광야 깊숙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로 의기소침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심지어 저도 정말 비교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비교합니까? 조상들까지 지금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데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요. 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선지자가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제까지는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다음날 어제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의기소침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 사회를 감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숫자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요, 3년 6개월 동안, 성도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저수지가 다 마르고, 그래서 제한 급수까지 하는 그런 도시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 우리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바로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탄 그 가마 앞에서 무려 26km나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달려간 거예요. 어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어제 그날 하루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였고 그리고 담대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 내 모습은 어땠죠? 오전 내내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면서까지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만든 허상, 즉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 즉시 애간장 태우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철철 흘러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것을 마치 그냥 핥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뻤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죠. 바로 오늘을 영적인 기점, 바로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 깨닫고 이제는 돌아서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이제는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어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다 죽였지. 바로 그들과 똑같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맹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요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니까 그제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담대했는데 아이 그쯤이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성경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그냥 처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 서원 그리고 죽음의 그 위협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그 위협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성공하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 나도 이세벨의 손에 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극도의 두려움이 바로 온몸과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 아무리 뛰어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무조건 도망을 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리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러워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저 양반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고통의 시간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런 일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그런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마음을 떠나지 않고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갈멜산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를 거쳐서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길을 하루 더 들을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 도망을 간 그 먼 거리만큼이나 엘리야는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럭두리하듯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온 엘리야가 지금요 죽기를 구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자책하면서 하는 탄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인생을 살면서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요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뭐 TV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끔 보면은 나는 지금 평생을 살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아내와 한 번도 안 싸웠다 하는 기

간에 싸우다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 알았다. 죽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이 진심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부모님에게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중요한 시험을 망쳤을 때 아빠, 엄마 죽고 싶다고. 그 본심이 아닌 줄 알면서 그래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 부모 어디 있습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또 식당에서 때로는 주차로, 때로는 새벽에 우리 차량 운행을 할 때에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힘에 부치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칭찬도 받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 그때 어떻습니까? 허탈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성도들 만날 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성도가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면 나를 위로해 주겠지 하고. 그런데 나 다른 교회로 가려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 하게요? 그러면은 그래 빨리 가라.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그냥 막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진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팩트 체크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팩트 체크하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가 무기력할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직분자가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로입니다. 예, 진정한 위로예요.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허탈감에 빠지고 선지자로서의 어용마저 상실한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또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고락에 잠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셔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푹 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푹 쉬어라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처럼 거듭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먹이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참된 위로는 훈계가 아니라 바로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리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뿐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시대 환경이 바뀌어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그 사랑을 그 위로하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스승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이요 스스로에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 다수가 옛 모습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말씀을 일치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나를 찾아왔을 때 아니면 필요한 성도를 내가 발견했을 때 딴 말 하지 않고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밥 한 끼 먹을 때에 다 해소되잖아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내 스스로 행해서 아니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40주 40야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바로 호렙산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바로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내 혼자 남았구나. 다 죽고 내 혼자 남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듣도록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하는 그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머무르려고 그렇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난 뒤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마디 하시죠.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외로움, 절망감, 그렇게 패배의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동역자가 있다. 바로 공동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요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고,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했는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냥 내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 아, 나 혼자구나.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는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9월과 10월에 우리가 1, 2, 3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루에 3분씩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3분 딱 시간 재보고 아, 3분 끝났네, 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3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성전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바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녹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어루만지심 그리고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셔서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날 때에 이처럼 내가 경험한 지금도 경험한 하고 있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위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산교회 황재경 목사님입니다.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민족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된 부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러분 복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시죠? 우리 추석 명절에 가장 필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사랑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미안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사랑이란 말은 예쁜 꽃다발 같고 햇살 같아서 언제 들어도 가슴을 가득 채워주잖아요. 반면에 이 미안해란 말은 정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햇살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그런 내 마음의 살림살이 같은 것이죠. 사랑해가 그 사랑의 시작을 알린다면 미안해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요. 결혼했다고 하는 것, 오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매일 사랑해라고 다짐하는 일을 넘어서 매일 미안해를 연습하고 다듬어가는 거룩한 과정이다. 이 추석 명절 아침 각자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된다면 아마 놀라운 회개와 또 회복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싹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마음을 녹이는 사랑해, 그리고 더 따뜻한 미안해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 속에 어우러질 때 우리의 가정은, 오늘 여러분의 그 아침의 가정의 모습은 작은 천국이 되어온 것이겠죠? 오늘 복된 추석 명절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동안 쑥스러워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봅시다. 그동안 내가 부주의해서 미안해.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아, 오늘 오해와 상처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아침 활용해 볼까요?

사랑해 미안해 그 행복한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하죠. 깜빡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미안하다 말을 대신할 수 없대요. 오늘 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가족의 온도, 사랑해와 미안해 횟수로 좌우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와 미안해는 주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그 가정 속에 사랑해와 미안해, 이 축복의 언어, 회개의 언어가 정말 쌍기둥을 이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가는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사랑해와 미안해 이 고백들 계속해서 따뜻한 밥처럼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한 말보다 작고 진심 어린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겠죠. 이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이 복된 금요일 아침 우리들 가정 속에서 사랑의 미안해가 넘쳐나면 좋겠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어저께 이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영상도 있었는데요. 그 영상 공유도 샵 1069번으로 인문학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특집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고요. 더 풍성한 찬양, 더 힘있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 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 스틸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아침에 지금 부지런히 가고 계신 시간일까요? 여러분, 명절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명절 부모님이 모처럼 사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해가면서 또 먼 곳에서 오는 친척들을 기다리면서 잠을 설쳤던 기억, 그리고 전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던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추석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함께 모든 어른들이 또 멀리 떠나 있던 형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성묘도 하는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명절이 휴가 가는, 놀러 가는 이런 걸로 전락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제부턴가 명절 중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명절날 이제 시댁이나 혹은 이렇게 바쁜 일정에 대해서 중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붙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이 명절이 왜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족이 건강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는, 그리고 그 인사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혹시 아이들과 함께 혹은 온 가족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가서 부모님 뵙고 그냥 가서 아이들과 있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잘 계획해서 멋진 이벤트를 준비하시면 여러분 명절이 훨씬 더 행복하고 명절 증후군보다는 명절 도파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얼마 전에 한 제가 가족을 소개해 보고 싶은데 이 가족도 명절날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났다가 점심 먹고 나면은 주르륵 흩어지는 이런 가족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조금 투자해서 다양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명절 점심 먹고 나서 온 가족 경연대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준비한 것을 다 발표하면서 조금 약간 큼지막한 선물들 하나 준비했더니 사촌들이, 아이들이 그 선물 타려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시간이 2시간이 갔는데 온 가족이 2시간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그게 매년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준비, 행복할 수 있는 준비. 이제는 딱 명절에 저희처럼 송편 만들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틀에 박힌 명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날을 좀 더 보람차고 행복하게 지내려면, 또 감사한 명절이 되려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아이디어와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명절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걸 통해서 그냥 막연히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되는 날, 학교 갈 때는 안 되지만 연휴는 마음껏 흐트러지는 이런 시간이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한 3일 동안 흐트러지면 이걸 다시 잡으려면 여러분 열흘은 가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명절은 조금 더 시간을 짜임새 있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교육도 좀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책도 한 구절씩 읽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아이들이 기다려지는 명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너 명절은 뭐가 좋니? 이랬더니 저는요, 명절날은 게임이요, 맘대로 해요. 명절날은 안 혼나요. 할머니 집 가면요,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명절날이 계획돼서 아, 저희는요, 이런 계획대로 이렇게 갑니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도 어렸을 적의 추억은 그렇게 내가 갖는 의미의 추억이, 추석이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절만큼 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명절의 의미를 만들어주셨어 라고 아름다운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0: 명절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이튿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그리고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추석 특집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제 못 받으셨던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있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전합니다.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이 당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잘 쪼개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을 보내는 시간들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 시간들 촘촘하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기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조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와 미안해로 마무리되는 이 아침의 현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추석 명절 이 금요일 아침 여러분 그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주실 거예요. 아,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 소중한 사람들 아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마음 다 알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만 오늘 사랑해와 미안해라는 표정 이 마음 이 소리는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한 두 기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저는 축복하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나누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는 집들의 풍경이 정겹게 떠오르네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건네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도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요, 모두가 모여 북적이는 명절날 홀로 조용한 방을 지키고 계시거나 묵묵히 일터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외롭고 낮은 곳에 머무는 이들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혹시 식탁의 앞자리가 비어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만큼은 그 어떤 대가족의 잔치상보다 풍성하게 곁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배나 더 큰 감사가, 홀로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 깊은 곳을 포근히 안아주는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꽉 채워가는 복된 추석 되길 소망하면서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가족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을 바람이지만요. 항상 가족들이 모이는 이 추석이 되면 많이 불리고 또 생각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석 모습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대 잡고 가족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일터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혼자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즐겁고 누구보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열차 노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함께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명절이 되면 차 막힐 텐데 음식은 다 언제 하고 언제 치우지? 이런 작은 걱정들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 추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이죠. 복작복작 가족들이 곁에 있다면 서로 눈 맞추며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서 기쁜 날이고요. 홀로 조용한 시간 누리고 계신다면 주님과 1대1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어서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예비해 두신 충만한 기쁨 남김없이 누리는 복된 추석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누리는 추석 보내시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화답해 주세요.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아멘 보내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맛있는 명절 음식 풍성히 챙겨 드시고요. 가족들과 눈 마주칠 때마다 고마워, 고생했어, 축복의 말 한마디 건네기로 해요. 혼자만의 연휴 누리시는 분들도 나만을 위한 근사한 특식 챙겨 드시면서 스스로를 아낌없이 격려해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천군천사 호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할게요. 저녁에 환하게 떠오를 보름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환하게 웃는 날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시간은 수원종강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 가문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헨, 헤세드, 카리스, 카리스마, 개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반대편에서 반면 교육을 교사, 반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를 아십니까?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BC 1100년경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George 이렇게 표현해서

저지가 판관,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이 엘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던 그 장소가 실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로는 가장 예배 중심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역사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성지 중심지가 바로 이곳 실로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첫 번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언약궤와 십계명의 두 돌비 만나 항아리가 있는 언약궤를 그곳에 두고 지성소에서 당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것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성소의 장소가 바로 이곳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을 하고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에 나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의 언약, 그 십계명 돌비를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두게 되는데 그곳 성소를 지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38년을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단강 강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를 강 가운데서 취하여 길갈에 단을 쌓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첫 성전이 머물렀던 언약궤가 머물렀던 길갈입니다. 가나안 입국하여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고 그 이후 10년 동안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약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곳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로에 땅을 다 분배한 뒤 실로라는 이 성읍, 에브라임 성읍에, 에브라임에 있는 이 실로 성읍에 성막을 두었던 겁니다. 이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했던 한 제사장, 그가 바로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사사시대 한 350년 동안에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사시대 말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누가 그 역할을 하죠?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을 어릴 때 교육했던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끝무렵 4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98세야. 98세에 죽을 때까지 40년 제사장을 했습니다. 몇 살에 제사장이 됐죠? 58살에 된 겁니다. 보통 제사장은 언제가 됩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는 나이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살에 제사장이 못 돼. 40살도 아닙니다. 50살도 아닙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 은퇴하는 58살의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고 이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그들도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엘리의 죽음을 보여줄 때 그의 나이가 98세 그러니까 그는 58살부터 4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 되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예, 레위의 아버지 그토록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 딸 디나까지 13남매인데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로부터 얻었던 장남이 로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레위의 아들이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고 이 고핫의 두 번째 아들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미리암의 동생입니다. 고핫,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을 낳았던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부인이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예요. 이 아므람의 아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어갑니다. 아론은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가운데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 이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 엘리아살 또는 엘르아살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을 계승하고 제사장이 됩니다. 이 엘르아살 또는 엘리아살의 혈통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사람 이름만 계속됩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특별히 이 제사장 족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그 아비의 아론보다 먼저 그렇게 죽었고 실제로 장자권을 이었던 이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과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도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처음 제사장이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기, 북기는 우시, 우시는 스라히야, 스라히야는 브라욧, 브라욧는 아마랴, 아마랴는 아이둡, 아이둡의 사독 솔로몬 때의 제사장인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사두개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에서 딴 사독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에스고 아히마에스의 아들이 아사랴, 아사랴의 아들이 요하난, 요하난의 아들이 또 할아버지 이름처럼 아사랴로 되는데 이 아사랴가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엘르아살의 후계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아들,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다말에게서는 그동안 아마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던지 어쩌면 제사장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름이 나타나 이다말 후손으로 첫 이름이 나오는 제사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는 이미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멸문가, 멸망하는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그렇게 알지만 엘리가 그렇게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엘리의 장점, 엘리의 강점, 엘리의 좋은 점을 잠깐만 한번 살펴본다면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58살에 제사장이 되었고 4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바로 저 유명한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 사무엘을 어릴 적 길러냅니다.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야, 한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가 에브라임 산지 그곳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엘리가 보게 되죠. 입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 한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술에 취하여야 되는가 포도주를 끊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 뿐입니다. 자, 조금 전 어쨌든 그리하여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보냈더니 한나가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다시 데리고 와서 실로에서 엘리 밑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가 사무엘을 제가 조금 전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의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의 기름을 사무엘이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로 하게 하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잘 양육했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꼭 나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동자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첫 번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엘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 나는 안 불렀어. 가서 잡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해서 세 번 음성을 듣고 가서 세 번째 갔더니 엘리가, 야, 나는 너 부르지 않았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테니 내가 가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어린 시절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엘리가 했다는 겁니다. 엘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제사장만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보인 그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가문의 참혹한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든지 엘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든지 사무엘에게 화도 낼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식대로 하실 것이니라.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당신 데려가신답니다. 당신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신답니다. 근데 그때 얼마든지 화나고 얼마든지 나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엘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그거 그대로 수용해.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다 1번, 전혀 아니다 2번.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의 소식을 들을 때 그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옛날 개역성경에는 자빠져 머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가 도달했을 때 엘리가 길가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운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언약궤가 와서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 뒤에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떨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엘리는 전쟁터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쇼크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록 범죄와 실수가 잦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영혼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언약궤에 대한 마음을 키울 수 없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은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신이 오해하였던 일에 대해서는 금방 사과할 줄 알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나가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는가? 포도주를 끊어라.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처음에 포도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하였겠냐고. 그런데 저는 취한 게 아닙니다. 제 심정을 주님 앞에 열어놓았을 뿐입니다. 제가 아들이 없으므로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축복합니다. 잘못 보았던 그 일에 대해서 그가 금방 인정하고 융통성과 권위주의 이런 곳에 빠져있지 않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따뜻한 성품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그가 떠나 그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이 다시금 와 그를 키우게 되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멸망 그리고 그 아들과 그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엘리 가문을 이렇게 멸절시켰습니까? 엘리가 패망하고 사망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무감각과 둔감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육적 감각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사인과 세상의 신호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잃어버리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자신의 격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려있지 않아서 술 취하는 모습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가, 요새 말하면 목사가 교회 기도하는 집사에게 너 왜 이렇게 취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한나가 자신의 격정을 토하는 듯한 간절

예배라는 기도를 올릴 때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려 있어야 할 제사장 전혀 그런 모습. 그녀의 마음과 슬픔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방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들을 동안 엘리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 이 대목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뭐죠? 제사드리러 가져온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전 생고기를 먹겠다고 새살 고리를 그걸 끼어서 사환을 보내서 그걸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야 돼.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요사이 애들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제사를 완전히 아주 업신여기는, 요사이 말로 또 바꾸면 제사를 업신여긴다. 요사이 말로 예배를 우습게 하는 이것이 엘리의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가문의 결정적인 죄악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과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방임이 결합된 결과로 그는 결국 가문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하나님 말씀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뭐예요? 직분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애들 용어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목사야. 도저히 영적 지도력이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 신부름꾼들이 손에 새살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실로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양고기 소고기 쇠고기 다 이렇게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수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고기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우리 주인 홈리와 비나스가 생고기를 원하니까 빨리 생고기 내놓으라고.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주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날 말로 바꾸겠습니다. 예배를 욕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때로 예배를 빼어먹고 그러진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엘리의 사망을 설명하는 구절에 그의 비둔함, 비대함을 지적합니다. 본문 4장 17절과 18절 함께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기 가장 처참한 모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라고 요사의 말로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내게 있으니 말씀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이길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패망하고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했습니다.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왔습니다. 도망합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이런 비참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계속해서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옛날 개역성경에는 비둔한 까닭이라. 요사의 말로 뭐예요? 뚱뚱 보였더라. 저는 여기서 단순히

뭐 신체가 몸이 뭐 120kg, 130kg 그런 뚱뚱함을 넘어서서 한 가지 잘못됐어요. 그렇게 몸이 뚱뚱한 거는 잘못됐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왜 육체를 갖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120kg, 130kg이 되어도 딸깃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되어서 이를테면 레슬링 선수처럼 그런 사람. 그건 그렇게 비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렵하다고 말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비대, 비둔은 뭐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오면 비둔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육체를 넘어서서 교회의 비둔함, 영적인 자만과 교만, 너무 비둔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비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 그렇습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전쟁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함을 그에게 하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가운데 비나스의 아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은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작스러운 진통 그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끝났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 박탈년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족보를. 그런데 그 제사장 완전히 아비아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기를 쭉 지나왔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 그 이후 실로에서 성막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언제까지 왕정 시대를 여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그때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 줄곧 내려오다가 엘리 때에 이 넬째 아들의 이다말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 첫 이름이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가문에서 없어집니다. 쭉 내려가면 솔로몬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 때의 그 두 지파, 다시 말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된 사람, 엘르아살 가운데서는 18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다말에게서는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가서 그 중에 한 사람, 마지막 제사장, 여기 나오는 그 이름 아비아달이 끝으로 더 이상 그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제 너 후손에서 이제 완전히 제사장은 끝낼 거야. 그런데 당장 엘리 당대에 끝낸 게 아닙니다. 엘리가 지나고 난 그 이후 솔로몬 시대에 가서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름 붙고 다윗에게 이름 붙고 그 이후 다윗 시대에 가서 완전히 멸망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나지 못한 엘리 가문은 결국 비참한 비극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두 아들을 하루 만에 전사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큰 사륙을 당하는데 그 사륙의 원인이 한 사람 엘리의 범죄로 인해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끝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지만 엘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58살에 제사장이 돼서 40년 동안 사무엘도 길러냈습니다. 그가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받으면 금방 잘 돌아서고 뉘우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결정적인 문제, 엘리 가문의 멸망은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을 하고 성막에 수종 넣는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음행하여

0: 방탕한 삶을 삶에도 엘리가 그것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둔 까닭에 엘리의 가문이 멸망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영적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냥 애들 마음대로, 너네 좋은 대로 해라. 다 컸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명문 대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훌륭한 기술, 과학, 문명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거 우리가 해야 돼.
1: 새생명 신의가의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톤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극동방송 추석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목포극동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연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실까요?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7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의 전파를 쏘아올린 극동방송이 장사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추석인데요.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명절, 더욱 커다란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시간 토크 콘서트 행복음악회로 함께합니다. 여러 악기가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명절, 행복을 찾아라 토크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그레이스 앙상블이 전해드리는 찬양의 은혜 속으로 풍덩 빠져보실까요?